0: 니외 통고 약보 칸다 여 탐시나 로리 찬용 니외 추유 추즈 니동 추게 제주 케니 학잠신데 개용게 앙탕보 임바타 니메 제트 돈보 셔트 탕숑 서구리에 덥 숨주이 토싱 클롱 장라 짐바 뇽와타 남탕제 제지 제주 예신베 로코모 뉴덴 키웨트 투유 리워마세 켑츠 돈염라 덴부 총예 페토 니웨니 정중 감침표 제외 센도키 노부시그리 제 페랑경종 지조 체리 강변조르 특주 심조 관계 소자 선바 양지이 티달셰바타 콩키 니웨 투유 신도 정외 카르사드 청소 체외 넘시니 편주 직편 지로 다르토 교내 페기 퇴례 피계 동외 믹세기 처리력 자식 투비 지시샤 변나 우슈 루디키 최제 设施도产 지리차나 록동키 뉴츠 갸자 레보차시 체로조와타 사도 최제 마신 롱부당 마웨 직제게 차주 차디 니뉴 베부티 롱뉴라 티웨 니데앙 아두르투기여 슈크치웨 묵치 월세타 감시에체라 최제 마웨 쿠요츠 로도기 니에타 뉴부 튼제 용토 슈크신치바타 인젠게 최제 히바 슈크치웨 사두 믹세키 싱레 깽을기 케주식 투비여
1: 让就中等位当给老者给跟前莫啊宣布金怀宝也三桂板因为了点点吞炼了帮助点点灭不他比东起在牛啊云退错不借给切去点别天天健康我用了就不他讲到批借东位点点给你念他用素吞点特别三个给来这天边就给给你了就念吞炼出这江不赢不他批借给给你米道位干念四位刚才卡住是赢不日继续下
2: Niwe yongpab le gyurba, tenkung ji mikse li chani, gyundo yong si ba si yinbe, chidara chedi, tenkung nishu la gyur gui min ti, mikyang tang, ningri la cikam chigiyo. Tengwe to, niwe ki rintang ngokdun cheju ti, pyo ki tenle ki kajo kejin si du gyurgyo. Chi tege sin gyur chisani, wishu tenle si, jilo nido kiamme nishu zenga lu lunjuk para, pyo ki wishu lokta dendri ki lo dongce chenwa chi, ngapke dunju tenshi la singi yubshi. Tang xin zang la, Dabdiwe Lokshukki Chengzin Tuenle Pheze Yosu Dangshu. Lhasa Tosar Kuiki Pyeongchong Ningsu Tsenze Chokbe Chengxi Dene Su Chujie Chikzi Chedar Jigbu Xia Yubtang Ninglip Chikhaxie Nuchu Chienbu Khorgyo Xixin Yubzi. Pheudu Ngazu Changmu Suwe Te Jina Lo Du Jikyang Ju Guigimi Ji Pyeongchong Ningsu Tsenze Chokbe Dongshichang Jiang Ningki Tedar Ngozhu Jibtang. Kongki Dikara Nuchu Jibbe Nuchu Jikcha Lego Zam Sibati 中期吉他逆眼期自尊取材里哈将期托于这些不是行来甲光素萨丢行这趟我在期表个趟戳提冲着托新趟名这位立即系统就是行于不是老个冲击的生日中彭主滚中冲的穷入牛为了点呢阿拉行不忙不念于不是萨丢牛为期生日滚中将不趟提来滚中阿拉期戳行不的穷于 제 파주 아라시게 긴코와 양팅키 대다라 모저체부탄 공기 유티 군중낭 메도키 도규 뒤체 탕숑 군중키 답 총내 중이 바르힘부탄 텐세르 촌 뒤체 수균키 튼공래 답 안에 초바라망어 예배 가도 먹나 시에치와탄 티심라 롱아로의 미세키 조식 투표 지시합시 Rinne yugo leri suwaan niwe ki chajin sangpo te sadhu suyde pagbi ki cowe chu meidu mirungwa shikdo gyurgyo. Pyo ki mikse ki cawe tungung ki tunle ki naba sabashi rimshin chubshin yubshin.
0: Niwe yagbu jene ten nile oyundang rabdu cerdo gyurgyo. Nying kashi ngun ki lhasa shio dion chukze shindo tojin mi shidong lhagzam shiwbe jili nga ye detang gyugshar jendu chasa wu nga bewaar changme sadyu shiokbe nishuntan zhone gyugshar jenbata lhamu jimzabata linkar rewa. Choktun luze so kanga kengi chirin niwe chalam lam to chubbe tujin tiwe cha gyesu chimbama se tujin rin ki rinne yugur ta zeju gyesun shu tiwe yang peyu. 俺去维修机落塔蹲托人类与国企这把城西子女见念土就个卡塞克这塔吉通托巴尼你为这不提隐形铁蛋招儿培育团额塔蹲巴塔萨丢米塞克据点把团列汤不塔你不松巴接了却别团列给南巴西家特了你我天你为边角是四个月列人能够给日节开间给文件前团 你为通过早晚切的杀掉天天天两个戏目的大了举不行这一通呢是就给杨德人心 타 튠조 릉신 체로 동와 편도아 총내 튠공 타 튠례 첨라제 쿨교 상부 용와 치튠 제 토바 타 튠공 타 튠례 첨라제 냠구 상부 식차내 사르트 코제 타 튠례 코제 제주 코제제 냠제 딩습 용급 이외 람람 토체외 튠례기 초두식 초미 대와 달 튠디 원당 사도 킴니시
2: 세나게 콜라 나바제 센트바티니 뉴웨 튠공 렉바라 쮸 지퀘베 틴좀 심피티시 팅디 주된 조의 지자치비 능진디 순삼 다가시기
0: 센트럴 링게 탄다키네 한디님의 총내 편종 롱진인 틸레공 표계 롱진게 송가 칠람규네 센심바티니 선규르군대 군중시베 치디레 센지 말레젠 조종쇼겐 디기이 샴르 남바체 모튜제 선규르군대 군중 레젠기 낭첸 선규르군대 시부티 세나유쇼
1: 군대 생규 타예 갸츠네 군중 노후린네 켈르
0: 생규 군대 군중 레젠키 생규 군대 낭첸
2: 생리기 다와 템파라 지조 시비 로추제 로규키 센도 사바티샤 샴르 테고르키 난된 시브제 세남 디키라니 링케소 모르는시
0: 예티 살고에 바르 예금 뉴규즈네 시도 총발싱는 다와 탐번에 된베 파른지 겸나 지조 용기 로추제 추추천와 통조 치추 탄치동 숨격구주 코고 심바티 퇴송물에 야지 시차 듄 파르옵시 다와 템파르 지조 용기 로추제 추추천와 통조 치치 학삼 심바티 퇴송물에 야지 지차 듄 파르네 로규기 신도 사바 되버타 다리 로추제 기 시균 라리안 천와 통조 치치게 개옵시 다와 템파르 퇴례 이네 落居在了电脑天天躺被落居在出租前往同桌家谈出租里边行不提推送不来家家你才来过恰有时天天你被落居在出租前往同桌冲动家谈居住时你推送不来家家松茶来过盘月天哪所来给落居在出租前往同桌冲动家面恶中两个行不提推送不来家家松茶松泡泡汤落在托泡汤直接苏州那里给落居在前往同桌切动你给你去行不提推送不来家家给茶过盘月天天松别 落居在出租前往同桌，廿栋家谈，解决其损失，廿推送不来，解决洗茶几也怕的有事。天哪，落索谈，落在结尾，学区列的谈，查这城市，学区落居，出租前往同桌家谈，出租里去谈，雇主客户搜索时，廿怕在，解决我就查松谈，解决协助查几生意有事。三周连接，让解决我们这一天不落土对门。 야마 통조로 납제 통조엔 땜부총샤 샴라 태월 기능 등 십저 변절라네 모든능시
2: 예뒤 제가 돔지 주기 용자 제배 정실에 응원 받으시는 신체 한 랑경 중 주의 응미 제 응수 응도 제배 비틴 딱지 제제 담아 제로 니도 겸이 니슈 저주 로로 예용기 응미 제 대표 중 체로 침부타 응미 제 튼제 야마 통조로 납제 통조리 응타 제조 제동 신디 로초 뒤마라 야마 통조로 납제 통조기 중내 튠법 지차내 대부 유입식 제로 니도 겸이 뉴시 저주 로로 예용 경험이 제 대표 무티 뚜동 자타 주주 하 심바티 로 공원의 무티 니타 니도 파르 유입식 서구인에 대한 제장타 장시 해난 광시 제기 대표 무티 중니타 무티 촉탄 아동 무티 송탄 시동 무티 니타 직동 제 소설 판에 퇴총벌의 예제 촉탄 정중 송탄 야자 레고 차시 야자 니 야자 레고 차니 제소소로 파르기브지 대로 계급기 둘이 튠지를 잡교로 치수 모두 치러 당황한 신타라 신빈 신주기 시추 망불락다를 제바마세 남인 신도 춘제기 뉴족신공 마쉐타 모신기 서주 송종기 카섭 딘토 당황한 레메유 카섭 토로 당내 신배 딥주기 응원바 딘토 당유지 사내카키 림부신 둘이 튠지기 긴지 닌도 당황한 둘이 튠지 정친의 죄비 차게 응원한 장도 뷰리 편치 자주소치 멍을 지동체네 응아미 제 튠지를 겹겨를 체리 신비의 딥주기 후주정신 꽁틴 눈대체 유지 생리게 치조로 마주기 토담 체덥 타주 딩기기 삼자를 돌림하신 용자체자 샴러 티고르키 나두시브제 쓰남디기라니 생기소 무진육시
0: 탈려다오 초벌 치조로 마주기 예시지집한키 땜빕 용자체입시 也个皮球五连起接入热度就丢了到中一把用炸切别起来给阿公七满足了脱单切得了他就有电梯切不他切住了满足 토담 체득 탁주 땡기 키 삼자 돌림 머신 키 칠세 괴버 탄지 지지 니슈 직니 지저 수 용자 체프시 개가 피규 올린 키 대유 경고 외 원조 체발 신나 타딘 캡자 체베 지저라 만족기 토담 체득 탁주 땡기 키 삼자 돌림 머신라 지저라 만족기 피게 기 태응을 타 대외 레과 참신 지저라 만족기 개왕 대외 레과 송종 체버 타 나공 치 년칼 대외 레과 고내 광순 타 카데 작베 케주 땡엽시 Sendolengye rangye ki rangdin sibi ki rupsar chutin nüman jen ki gyatso leche chusin dune zite sha. Siamla tiya kwa kya nangdun sibi bianjo lanye wadru nangshi.
2: Nyechara, Jiangsu Nantong, Qingdao Chonggir Thu, rangye ki rangdin sibi chebe rupsar chutin nüman jen ki gyatso leche chusin. Gyatso donum ni gu ni dune zite jing. Chusin ti, Zhonggui Chonum Kongdo ki, Gyatso donum lecha magang ceyu gongsi mengu dangne chubisi yinbe. Rangge ki chuo lecha tang gyatso ru ju xinbe. Zhigui ki chile xiepshu nubak ngarwe chiru chine. Soding ki nugu tungkong sarbi gyo su tongwara gagze zhigui ki ginsong che yubzi. Chusin tere rimni chubzi tang. Gyangsu zhongyip ki chugui chepa tang. Jirin cele mi gya tang nyushi zazhu tang. Xin cele mi nyushi zabge. Chubu zhe zhuan chi jik tang dundong chugya le gewa. Chu ding rinpe gyatso lecha sarbi tang. Zhu Song Jong, Shipshiri Ju Su, Chetom Taju Su Ki, Nubamang Budibu Tang, Chokong Mangbi Chuo Donggui Tang, Deshin, Chubje Ngubi Dikjor Tang, Choding Dakje, Gendin Ki Song Su, Yachui Leje Gyurim Shibu Chokdui Leju Tang, Chamsin, Changzin Jin Tang, Ringlu Jin, Jiangdo Jin Jie, Rikchong Jigui Ki, Nguantun Chuzai Tu, Debyubri. Sengleye, Jiayong Ki Rimka Su Su Ki, Yerzin Ki, Junyar Zinzhe Ti Si Tang, Gietong Yersha, Siamla ti kor ki na dun xibri sunam di ji la ni tingi co mo zhi ling shi.
0: Yijar sargui bar gen yung ji kip so zo ki sun yur yung zha cong du ni xie to chung bar xing na jin da gebe dun ju du. Yar sing ju gji war gen yung ge ri ka ki so zo ki ngun ba qe na le sui pu zhu ji sim ju nyan zin zhi ti xi ta ge dong yin ne le sui pu zhu mi ding chi ni ge ni shu lak zam na siam di xun yub shi. Talu cun tu san ye ka ki so zo ki ju nyan xip shu biu zhe le su dong wa ta kip ge qi ru dong war yun tu gun ti dang xing 湖南塘甘肃崇文所界列修普助军人车局体三年级盲区团员拿就业时三年级所界列修南部三百年级别车库塘甘业新车日故界了昨年团命年我给我团有给我查北浪国界卡罗瓦索镇浪国界卡罗瓦索界促进命年普通的地亲密军人学修队业时
2: 安徽通里塘广西南宁所界列修南部三百年级别普助了人民币贵版专业签约时。三转连接，他们娘们这届阶级别参戏军退退伍长途当下，下面提过去南京西部边疆拉面我只能是。你晓得他们娘们这届金榜列国军人参戏的阶级别参戏我所拉到的前提，他们娘们这届国际级别金榜列国国家了规定当我谈。 金榜及其冷落期，相对适当，恰得动起，餐厅去提前签约时，菜系提前让汤，以及他们娘们汤那边的自动签的，特岗熊冷汤，加冷娘们汤，加冷汤，秋冷娘们汤，卡冷汤，甘肃娘们汤，左军全部送了，卡巧不汤，他们娘们汤去热中签给汤，亏东起兼职吧，阿给我，我说这里不说，确实是热中菜系餐厅土汤我汤，最热的汤我爱汤，云真。 国产连续自主所以规矩采取汤提醒，业绩严重，各国也得汤，解决各国最大所需，其中冷却开塞水业绩。三六一，龙岩村送别全国五十五吃着钱币，澳门不再退，撇掉集团长三百六十，下面提过的去南屯西镇，虽然提起了那天结束，我真的是。
0: 一天澳门密塞新进口西雄客澳门密塞新进口街边就谈起做撇街街龙阿前松别车轨进入热度热度罗内进入热度松区轮盘外送贴着前年中国龙岩人客澳门客边就谈起做撇街街密塞卡塞随行龙阿前松别车轨了全流就业杀界松就所住谈起这列车出租的边缘不谈引出撇街谈超短暂新月时龙阿前松别车轨南撇街街密塞卡街 卡塞水的金融业阶级店家大华超用年老大团聚团听到最重要的女婿二位切入动画编剧文章南方批界了我有人心气批界三百用话今年年来可以组成了北侧托北军的动画罗素坦参加 先天不济，习近平批建议重建万山腿部用网，重面叠着建立人电全部谈及人行连锁动网，再度谈人电去澳门组建了批建开建用网，一个批建给建用谈台湾那边啊，两者突破谈相对需要解决。三周年节，各级别总领每一村民留在镇做套，村民米也以通用邮件每日来改写。下面铁火一囊东西不变就难了，我真能说。
2: 你对各级别总领每一村民留在镇做套，他请我协助陪陪几个牛队抢修康图，我所。

0: 타키 람니티
1: 샤차웨 텐규티 닝니웨 여무인
0: 다리키기 센신바디니 펜쇼룽친 인천리쿵 표괴룽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2: Selenge tanda lenge su san xin pa ding na pen chong long chen yan chen le gong pyo ge long chen ki re sem yi ma nin ki shu ba chu su gu ta ga ma nga ne chu su chu be pa li ya da ji te dong shu gu jin zhe te chen le zen ki lang guo da yong xi be nang se de shi la le sen di ti min yi na re sem yi ma nin ki gong mu chu su dun tang ga ma nga ne chu su ge be pa da tang na xin 这是一个普遍人的小白秋水果糖干门案的秋水酒吧糖也广州秋水炖糖干门案的秋水改变盘的一个卡索索亚龙真鸡陈龙托的一个铁东卡松秀一个铁东的一个水管线大说 계세 태동 그래서나 슈드 유나비나 롱진기 테제카바 앙장디나 레오게 구치 추게 숨나 니토 초타 추게 진아 듄듄구 타나신 추게 니구 레고 낭나 양자 쇼이라 레오게 구치 추게 숨나 니토 초타 추게 진아 듄듄구 타나신 추게 니구 레고 낭나이라 데미 차로스 테가이나 변정 송가 천음 돔 시베 경윤 대표 토리기나 등게 쇠다지 루르난도 유베 랑고 다경 골키 내든 체질 남네 고난 제시라 레세겔라한테 권리야 조디치 추눔기 지 진의 조 숨티 겔랑 오주 남지 봐라 나리 근데 겔랑 무투제 세가남소 체리나로
3: 레세 춘음디 다 양생스 제거야 돼 단다 광도 길라 쉬는 시체 지 양고 양고치 디시 말해 길라 비주던도 전에 디르샤 길라 그 나로래 길라 다 닉차제 지 가로 가로 스트레스 메매 길라 다지 제십다 안데 망고치
2: 코피게 가슈레 지 팀사스네 민도 차디 슈지 게버로 봐라
3: 라딜
2: 아고 배주치베 그림철라 추고기 소 다제 준비 디긴체제 니루먼고치 퉁고유베다르 말라
3: 라릴
2: 제제셀라
3: 니루디 니지 준음데 가오자 디신기 다지 응나스타 양고정고 배제 담베다 균음나로고 간점지 땅나주 디차루르기라 너블릭스 마마마 껴껴껴 신체 아니 잠저다 디신 정무 상세 침모도 외긴기 아니 응나주 탄데 디샤 말라나 로려지 자야 수다 디신기 tanda di siri numdru chimma dobe gengi ani mala rang kato chala zhoya diri shakila nyanga se shochi loo ila
2: ta chay zang langgo ki chunum di jiri changse yingyang shorba gila yami na pechun chi mangyuli ya do je tuto do jik jaya di kachim shubu chade orba lese
3: ta dina loo le gila tanda ka sum jiyo le gila chunum jaya do jo si 다 찍이나 공리 단다 질이랑 나동제 되네 찍디 나 눈도네 계단 버루체 되네 찍디기나 디디사 찌지 유드
2: 오
3: 다디나 로리아 나주 춘음디 카숨요리 안다 찍디 단다 디리 넘라 단다 콩우 요스기라 여기 쉬우나
2: 데르키
3: 어
2: 데르키 교체체 좀
3: 릴
2: 넘스니 저거
3: 릴 다디 콩 총아요리라 찍 틱세 카르요리 사과도 디 배주 당사 망자지 길라나도 단다 속진다 지금 어디 체 망을 내리듯이
2: 어디지지
3: 근데 모르총을 해야 단다 아주 기기디 단다 야 디 뜬놈 딜이야 디 모르총을 요리기라
2: 배주
3: 당 근데 디쇼리나 단다 개개 쉬우나 제시 체글롬비 반 合成 쇼리기라
2: 오
3: 딘지 쇼리 디나 나 수공링아도네 뜬도 개도 인지시 다고 제시랑 제임는 건 아주 망체스탄다 공릉아동을 체진 거리기나
2: 레세레세
3: 제그티
2: 레세라
3: 제시치 드네 제시 차장론 교야 전合成 수행주리
2: 오
3: 디네 이랑은 아주 탄다 공릉 티지네 티지네 동 딘디시 디시 거리기나
2: 레세레세
3: 제진

0: 다 디싱기 배치하시는 그냥 좋던 다 직 트눔 지지 다 다지 야면 어 님 줍잖아 로리야 다지 그 체시디 하나 저 교계학 체시 질릿 롬이나 다디 인지 제고도 있나
1: 제제제라
0: 아 가지 디리 단단한 저 어 공리 질릿가도 디나 어 디디스 심고르기나 롭지다 그 공리 단다 질릿한 심양가도 롭지리
1: 근데
0: 두수 쟁이 되긴 하나 저 공리 질릿한테 티직다 양 두수 로직리
1: 레서 레서
0: 아니 두니 그긴이엘 심네 디 두덕 제야지리샤
1: 다나
0: 저냐 카지 코노디 제 배샤스는 더닝지 제비 다 다르지 지는 딱딱해지 진짜지 양 초나슬리도 알 로카지 다 대양 논주지리샤 디나로를 배샤스는 하나 저 다지 교야 아 직답 질리 나동이 된다 주님지 제와 차셔는 아니 양 직 질리 티지스교 안 팅미징이 계시면데 간점지다 팅문가 주침나 고 나로려야 된다 다리아도 쇼크치다 정는 수디 촐라다야 된다 조지 어디리 사기나
1: 올레세레세
0: 니엘이야 나주 질리디 계시쇼시다 우르기나
1: 제제제
0: 질리 질리 레베시고 인지민지 제 계시 질리말이나 로지 나로려야 제부시게 구도 로지 나로를 제야 금전 가다스나 길랑 나주 탄데 트눔 지 차베시고 나주 말아나 로로 바지 다지 배주 등거와기나 야
1: 마치
0: 타코 양고 장고 배주 스탄자도 코 나로려 디슬리 이르기나 차랑 유자 다 근데 쇼리나 시베 소리지 사시기지 근데 추스를 렉스리온 거리기나 디니 로시샤치 쿠타 연구장고 배주 담배 규림 나로리아 디치 누바 그 잠룩 누바다 디신 장생 누바 디게 말렉스렉스 냠루 거리기나 언제지 투주심 규르샤기나
1: 로로
0: 노
1: 다체나 배주 제배 규림 처리야 춘놈 자그 투수디 나나 갤라게 숨베 즉 세시조 니리 와기라
0: 나릴
1: 치드가레스소나 진리 장세
0: 나리
1: 다 진리 장세스 바 코치 제레가 다니에서스도 와나
0: 나리
1: 만나조 초외난기 계절의 시험이나 교망르
0: 나리
1: 저발
0: 지
1: 디네 니부디 고 로직스 좀 바고 투수 시험을 좀 와라
0: 나리
1: 담시 카치게 로지나르 지리 줍자 타나 이슈숨죄 다니 요르발
0: 나리
1: 변나 치네체나
0: 나리
1: 카치게 양치 트지 니레 마다니 요르발
0: 나리
1: 로디 장세 차디그리데 양치 교망르 개발 진보 요르발
0: 나리
1: 세상 남샤오 코엔 군도 추고 망고 다니 마고 슈치 교고년 이나 지리 장제디 세세디 조치하디 요르발
0: 나리
1: 야슈중나 지링아도네 된동디 세시 조치하디 동안이라
0: 나리
1: 다케세 슈우딘제지 교년 멤버 진원의 차샤미나 아니야 가쇼레 르 장제 소마르 뒤즈티 로직 주디 잠바 아니 지른다 쉬고르발
0: 나리기나
1: 레세레세
0: 노
1: 노 도시라
2: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로 랑골 닥경기 시제 야부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로나
3: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 야부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2: 랑골 닥경네제나 피타
3: 디네 왕차 덴베 덴슈 권준규 키랑키 균디에르니기 랑골라 닥경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르와 주탑친투라
2: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라 춘중치다네 콜로 십시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3: 타다 키랑키 센신베 리젠디니
2: 팀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시피니
3: 렌게 레첸나 슈규로 그스슈
1: 올해 생각나 공감사
4: 我老公刚下了，
1: 那是其他给一些吧，得先提动看呐，我又是吃住宿了。
4: 老远了，
1: 那是菜了还是少呢？
4: 哦，吃了多少个了？
1: 那是吃了多少了？下半生的肯定就那个月了。
4: 哦，差个老长那几个月了。
1: 那是，多少钱？啊你，俺昨天在哪里呀？当在电城区北京土店那里，其他给他去，让我娘说的大勇抬了去，跟着那人抬下送小月了。
4: 老见了，多谢了。
1: 那是送了哪？
4: 老见了，咱这年没得的，哦，那年得 Loni timbre la Canada.
0: Lese.
4: Loni tata lut tanda shen ji di tinda tata ni tinda tambena de shen ji jebe ba gela.
0: No.
4: Tat mode di nyu ta te te konzu te pao yang ki ji ji ji si da konzu hine mode nyu sa te ne ji u kur che te ngan zu te ba zong de ba ji integre si da te kung le pe ji sum ja si ke ta tenda chi la nga che me sun chi num chi la ji u ji je re la gena
0: listen
4: te ne ta tanda ta te kung le te nga dong ma sun so chi la te de xian shi ji de yong duo jian la gan be so de ser ji
0: on
4: ta te tanda kung le rang te nga dong ta nga dong de tu ji re la ten di ti nyue ne ji u di de ji je ne ta tanda Kuntu siya jana mi ta kiona di kungli nga tong le sime na di nante kuntu kake kungli nga tong la jiyu jiye ji suyo re di mwanda shiratang me na jiyu jiye kuma re singe di kandari na chichi ki kandu shuwa samji yun yin la.
0: Lese, ta di li tang tong ma nga na zu tanda kundu kina ni shuyum na shi che di nalo le ya di shuwa ri jili che zi miya chi, jili ta pesha na kyu ngang lo si ra la.
4: No la.
0: Di nalo ni chunum jebe kapsu nga nanzo ta chunum jidu zane yinjim ji tanda kampa tungi saya di tuzo di yang tir kaam nanshin yang gyar goli aji kye uri chunum jedi riril
4: le la se la se gen la
0: ta di kato shuyum na chuzo tir kaab da chikba chik kyan re nga nanzo ta di ko tengu shu ya zam ri
4: le la se la se gen la
0: chunum saba jedi riril tanda kampa tunga ya di nanzo yang tir di kone tanda kya kye shuyum na pao yang fu we si ri ta ko yang Tir kone chik kaab re.
4: Lele, sike la.
0: Tir maga na pechaar na kese jeeb na tiri kamba tongche tiri.
4: Lele, tindra vimbra kena. Tir kondzo tewa teno na na ti chitlo tebme na subya yore ti jiu kungli malong na jeeg maare si ti. Ngay di nyue sa na chita tonga manchungpa che yang jiu ji bao yang ji jeeb re kena.
1: Lo kela tanda kongka di sunya ge da ji gansi na yor ba la. Ti zo diri xa, di nyan le ngali nesu di chayab rwa kela. Kurang tanda langgo sabi nyu je, pechu shu dami nduwa la. Da yin le lo zay di ma le, jini chang zay di ma le pche. Da di nyan le dawa xo ma rwa la. Dawa di tanda bina di ma re dawa, chu re du re ji na chunum jia ge ko tuzu di singbo rwa la. Da yin le jini di nga tong le go la, nga tong le min do si. yin nian gangpa di tuan xia si, da di. Da qi na, kuzhu yu tanda langguo zhuo nian ge si na, jie li nga dong men li na, tanda chun nung di ji ren yuwa ma ra ma jing zhig ri si yi si. yin nian li tu zhu di sim cha bri zhwa dao chu ri dun ri di. Ri bai la?
4: O, ri la gi la, o.
0: Tu zhu sim yu na gi la, jie wu si ri. Gi la nian, kong di gi la, chun nung jik jie bi sar wa la.
4: Jenambre Tata di mota tsung yin gen tawa sum na che ure sa, ta nga sa ta rin gu yin de te che tsuma sun che ba, kunzu te so ne, ji yu chi kur chen che ren te xin de ba che yin yin che da sun ki, ten owa di che yin gen la che ne, tanda di, tanda talo di, ta kung li nga tong ma sin zo ten le, kamba di do yung ki di.
1: Lese, ta ha kwa su la. Tanda ki rang ki, kare su su ne, ji li chang che di sim zang, chui le sa pie mo to zang, So zhe ne tanda langguo zhuo nian ge chun nung di pa gu jie zong ge nian zhang duo ba ji jie xie song jie jie nan bu zhe ba le.
4: Ho le.
1: Da yin ne le jie cha ne le tong dong gan bei da di tanda jia na song nan su dou dou de xian pei ge xian ne chun nung de jie ren xia xia ding zhe ge ku da ta xie zhe ba ge la.
0: Zhe. Da di yin ji min ji ge la di ku di qian ne wo le ge la han da yi Kertu rangji t-shirt, t-shirt kone kaya ri, logle tole.
1: Tadi yinji minji langgo chul hai sa, tanda nyosa de tangje sogo de, ya me na ngana zu gengchi ge nubu tunje rba la, lesa ne logle na ne sui xa yu re.
0: Lesa ne so tu ma re gina, gengchi je di chi tu ma re gina. Ya me na lesa pi shu che, ya me na kurang tante.

0: 춘음 제스쇼 말을
1: 제야
0: 친체 양결 권해직 단단나주 감바 통해야디 띠르 권해 가로랍니다.
1: 온데세레세.
0: 대기시 디카비네 양지 마제야다 근데 너 야고 처리.
1: 딱고 저디 청구근 너 부지르 말.
0: 라데.
1: 디 추고리야 지 괜히 중시하서 딘 저게 다다지 마르와.
0: 마렐.
1: 저발라.
0: 마렐.
1: 당나주 천시디 덴보 메뒤잔 바 비게직 청구근 너 부터야.
0: 라데.
1: 레세. 셉케나 송엘라.
2: 로로 셉케나 송엘라 토질라.
0: 레세. 디리자 겔라나 퇴주 년을 레브나 배차시나 단다 그 질이랑 아던 소유나 롭지 야면은 로직 소유래 디니엘림나 감바 동그리 디싱이야 질리니엘림나 양고 감바 동그리 감바 동베시고 나 그도 니엘 그글림네레 그도 춘음디 제제 양결 디르간 다그르살
1: 레세레세
2: 알레나 세긴라
1: 레세 로로 따다 지 레세라네 경 경치스네 다 경진스네 바이켈라 경정분의 직피게 춘진 지목 톱지르자 인지민지 랑차 종게 다다 춘놈 지스데 친제 고조세세 규난다
2: 로로로 견라로 소소
1: 도터지네 디르카다 차르르바 타라쇼베 추주 추바 디르데카나 타코 디디게게 부르발라 계세 선이 추주 추바 랑고메나 계시 랑가다 추주이나 다 라도 카바나가 탄데 다들 추수 가야 돈 좀 마가비는 연선이 다라 깨게 물어봐.
0: 나들 어디에 지금 지경이 길라.
1: 됐세.
0: 너
1: 세피나 송해라.
2: 어 세피킨
1: 송해라. 그런 거 중국은 이제 자원에 말샤 토르 대부당 쇼도라. 저디 그래서 손나나 소르네 디데 소고야디 트눔 팅지마 지 지린 대장 봐 마치야가 된제 천국은 누부터야 그 다다지르샤.
2: 러슬러서 견라 토친나.
1: 로로 언기나 종기 탄다 춘음 지스데 양갸 파지 태제 디지 추 소교 균소나 다디 로레나 네 소르 송기라
2: 나솔로 스킨라 스소나
1: 네세 토지치 네제나 슈바
2: 나솔로 나솔로
1: 시덴자고
2: 산도 크산지 치 슈에 견라
1: 네세 송로나
2: 온 탄다 모터티 코 디 카츠 낭라 눔루야기 디 앙랑지 도와 견라
0: 라리
2: 온 탄다 콘지 세제 모터 앙랑 디 조아리네 조아랑 루레 조우이는 조우루브레시니 단단히 모달루에 때문음 조우디 장장루고바겐라 콘트틴데 루나티 타고 코레아탄 텐주 두가요레 크레이키 디 안당가리네 디루브레시 틴 칸레이네 치
1: 키랑가 단다 랑고디 안탄디 카르토 굽슈코 니르토 굽슈코 띠르토라
2: 안디 갑주난데 요르시 디난데 굽슈코 니레샤겐라
1: 네세네세 로키라
0: 노 Tati gupchu kwenye ina gupchu kongalu na chabu kwaya maangwa yorisaydi tinte yo maril. La
2: lo gila.
0: Gupchu konga di ya gupchu kwenye le bu taga yorila zangzi cha ti shingi nga zuyo ta dik shukze ta jik nalo le ya ta chabu maangwa ya ta dike leks yoril. Ta na gupchu kwenye le ya tse zinya di karayas na gupchu kwenye le maa malu yorisashi. Tile maa saa maa chob jiril. はい、レスレスキャナレスレス。なんぞもとさばかしてなろりゃたんだ。飲むしょにカップでジングより、カップでなろ、カップかにより、カップとんがでなんがなぞ、グブチコニグとおり。ひせカップ人がでなんがなぞ、たきゃけしのかわやすやん、こなろるしゅくぜだ、しゅくぶより。じれ。ていねんじみちがなぞ、グブチコンが、やまさびち。てんでしより。ラクワとかし、グブチコゲレまさび。 다기란데 굽주 거니 로초라 굽주 광해 로초 굽주 겁게 로초리 경관지 요마릴 로로로 견나 포코야다디 요마릴 다나주 주 토나나야 디르샬 춘음디 기란 되주 메식 제야 조야람도사디나 다지 간점질이야 지 제베서다는 경구침 보릴 디니 인지 미지가 나주다 수수 지 닥견하지
1: 인지민지 퇴준년림나 람살람사직지 야면은 질리년림나 각도 그도 지난달 로로견나 로토치 레세레세견나 다체나 어 탄데 랑고기 눈동소치 앙다고 니고등고께서에디 조디가레소소나 아 눈비가소레다지 뷰제기 링년이야 딘제 정시 딘제지 다치 순조지 와결라 나데긴 Tanda langgo soso ya liya tanda num lu ya ki tse si ma shu su duwaan bina kap ju na la.
0: La dil.
1: Tanda koran tabo cha xa na gupshu gu ni gyun yu na gupshu gu ni le ma chu gu ma rwa la.
0: Zil.
1: Ta yin le gupshu gu ni le ya to chi mi yu na gyun zao ni yu ma rwa la.
0: Gyun ki ki yu ma rwa
1: la. Lese lese. Bina gyan la tanda kwanda cha yi nye tanda langgo sa bu chi nyu bi yu ma la. De le tanda diri xa ku tse si chi na gupshu gu ni lu si du la. Ta yin le nye ka su re ta chi 주거리야 편도 연어를 삼 배추 규정 스큐나 삼제 고

0: 판다니 비진키 추즈주버다 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친 예궁 대개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화
4: 점종탕 룽친 대화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 숙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뜨모디 신켄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화라
5: 점종탕 룽진 대화
6: 자산대비 센트럴 팅게 공감상 팅디 되게 농진기의 생기난도 도카르십중 7인원계 기산바다 전부 견제한다는 슈타나시 변종미마 비준컹내 비준낭외 표기 내슈정도 기념케 불도 퇴배 증중 증문이기 약해 슈노담이기 뜸규 제바티 편논내 판디의 표기 농진기 개주당 튐바라 중지 원삼당자 양튼 슈주인비 세나유비슈 생기는게 Pyoki nashu rinlu ki nyamke burdu tuyobe zimru rinmunyi ki chayshi ginba, shunu dami ki tamgyu jibati zumbabu dokar shibchung cirin wangyani, jilu chikton chukye gubju khubdun lor, chang tiglun tu, yib ngawa tsangyan batang yum tangchunyi ki ses kuchung batang. Gonglu chu ne jubshi para pyoki yikzi nyanga tang jibar jang nangshi. Gonglu chunga ne, menchu rindu lochin damashiri chungdu nyanga liu sumda, zi ki goro, 이그리나초 잔도 양제메 리무용조 대표로 닝메 추루제라 로숨장나오시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기 제불 하상기 겸니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고제 듄바 계산야초 메왕 폴라와 쇠남 도게 왕결미 남게 제기급 나칠 시그지 종변다 작지 치부 종기 종변 별산의 시슌기 총코르 제변 가륜 제기 겐시용하다. 하과르두 콩키 가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장남 가륜 독주 제바 잠춥지기 칠루띠 제루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하소프시 도카르셰프중 치린 완제니 두릅족계비 표기 뿐지 교회 최나 년자 신두 치외 중리 개진식인바다 콩키 명왕 독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립기니 현재 야카르계당 표계니 현재기 멸구 다주세지 끌리 청와를 뒤바 시바소 잠나 유지 대군기 최내 슈누다미기 뜸규다 미왕독주니니 계급치나도 개차당 쇼킹 신도 전부 유업시 슈누다미기 뜸규 지바티니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기 구슈니 투수 작지 치부 종기 종변능린 우잠내 주 도카르체시 라펜 투 조바르 난시 년집 책조르키 남네 셰베 뜸규 링무테니 푀미리기 조글라 겸수 쳔뷰 난키 외동초웨 진노르키 체식시 뜸규 테난 좀바뷰 쇠냠 덴베 담베 망북괴네 미수녜타 유키 젠조 삼베 차코수와 님망 퓨숨 초바 응숨 신치유바 마세 책조르다 응은주나 제티 년집다 코튜스바 나위 표기 다주르 표숨 속보 망다 제바 제기 좀이티 로버부츠 이완 초토바 중화 마세 좀치티 미나 펜주 랭묘당 유기 젠종 자와 튕기 강식르 진베 따와소 책지에 냥하기 토하니 치바다 자외 규림다 숭예두 꾀베 미네 삼루 동취소 책루 토하 치유베 제루 빼메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티 랑조 푸숨 척베 류르 겐큐 상규 제바당 자워르 뜸규기 소디 좀바보니키 제차 말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조바 쳔마다 급제 그 코르식디 제가 먹뉴 찌리 제베토 제체 된당 참베 겐 남자 냠시기 제네 응은바르 쳔바르 제라 책제 남 제가 정동 찌리 대야 책바르 제춘기 제가 시르 대바지 찌네 겐데 dunbe nyangaagi zawe suyun torne. Tsikaan mengyung jiri ki genam nyamsi ki ti yubati. Nyangaame lome shiongtyongi jugu yangbar kurbe liki pyu yubashi. 샴라 헨게네 도갈 십중 7인 관계 기자마다 참바 겐젠다 지슈다 난신 편조 미만 비준 강내 비준 난외 표기 내슝 증루기 점주 증문예기 제시인바 신우 담미기 뜸규 제바 편논네 단대 표계 농진기 개주당 튐바라 좀지 원삼당 자네 양티 휴버티 류죽순버티 세라나 티네 나와 봄된기 포장티 초당 청삼 남수 겐젠다 파텐라 소베 제버체바다 르무 치자 뷔주 동베 림부 투메니 렉버 달라 칸사 파감젠라 균니 제베 겐치 제히 림부치 치딘 템부 샹바다 가든 갸친뷔 초가 냠수 따르웨 요제다 롱주 핀숨 초바 치미 따뷔 변조르 기강 차잠도 준버 메스웨바 그베 케바르도 파바 응버 두체니 Lumbu Pudu Kurba Tsangbe Lundin Tini Gibu Shunu Dami Jien Jinbe Ponyar Ngakota Tegyang Lanan Dukbu Toadi Rinba Rinbar Gese Shunu Ne Kalawa Der Songne Chadang Shisak Jebe Lekbar Dujing Bemu Sal Zune Lagbe Temu Rimu Su Darishinbar Sueba Gigu Sunam Lapjin Chowe Der Subki Beyun Juchu Chazuahin Pendi Sijin Duzi Sichengjian Mita Ribung Ziwan Yuzamkong Rinna Naigyan Chagbe Dugarni Sibye Lashi Chibye Cuitoygan Nusa Lengen Tumi Shukra Ki Nongbar Kyurkan Tirin Tuyxingsha Dagja Dengi Lambe Namgyur Ki Nimur Chila Barmu Nekashin Tsumi Loglam Shukbe Chik Gyode Kyoyla Ngubu Gungi Gepchana Chamjin Denba Nyingji Rengxin Ki 중화 담바코니 개발주 딜레 메다 니물 집에 배 준비 신도 뒤뒤 다하디 나와 뿜디 포장 개발파 토싱 양다 디기 나외들 강사 바감젠들 젠진시 로추 직도 튐비 되냐나 정부로 메토 협순 콜류주 개발체로 밴딩 계획세 시 잠신 년비 나기 페퍼 메바나 Gebu shunu shin zumba tang jebe gune digeji. Dunna du kowar kishik kolu gyurwe gebu sergi kolu namkar pakwa ngöntu zhowe. Lingshi lhane tang jeba ne la chunba leksu dagja namni kyojin bangsu chiu shi ju ne wangdu gyurwale. Lingshi be gechen lala shiki dagja ki bangnam kyojla uwar giu shi mawar jeba la tuen meba teshintu. Nangwa bumdien di gigab ki senjur pyunsum chokban dengi ki duishu ki ndakir che simba tamyo kyang jiku. Sashi di du chirib zamyang wangdu gyurwa yina kyoja ki jimba dikdi mawe ne yinna myoshik. Suyba, la tu metu. Wengyang diwar shikbe yishi ki chage nangwa tamche ni wangdu du. Duchadang chewa ni sertang pungwa nyamba namka

동해 치와 게 시르웨 랑주 신다 용냠싱 샤티 미니 헤기 다워 줄 시행기 도바 실리 좀가르키 나와 무티 제풀 차르체게 수미 미네 버비 치메규 응의주 택진 작바 과도 미 테지 주추 차조 랑주비에 지도 듀지 주기 렉담바 네게 나부 초기 원큐르비 남시 지지 따달 차차 줄 테다르 게세 큐큐 모차르수 이기 멜론 장마르 짐미토 차르웨 섬디엔 라차 강기체 대주 짐바 젤라 휴줄캬 랑니 대웨 롤라 차줄베 셴기 동웨 냥츠이 메신신 띵지 남바 투메 등니라 메버 제디 담베 츠마라 당시 토베 짐봉 붐쟁네 이기 따와 능미 제줄바 딜라 냠수 대웨 외가르기 챙와 쪼웨 투니 유마인 다니 정신 따따라 창완라 연진 교부 휴시 조다야 소울 내남 직도 채와다 나기 니바지웨 농민남 텔레 강도 숨니 칭샤기 랭결 징디 딱지에 삼유추 바르웨 제체 제수 착배 진 링부르 교외 따도 경월주 다니 쇠남 치미 테라와 리군 개상 용두 따동제르 푼조 지웨 제푸 용지와 디린 롱소 쥐베 가드뇽 므사 끈미 직도 낙베레 상제 투기 민친 기딥장 개부 투지 닌치 시바르웨 응겔리 추하게 나와 담베 캡 므엘리 므람 상부 참지싱 통나 인주 미기 왕부차 먼지 자외 시지 라쥐다 제와 개바 상우 제즈르체 시 진부 롱쥐기 콜루 덥게 남바르 추와리 중외 지 년징 지바 칸주가르 규조 뼈매 증부르 종 치베 양당 지수 듄바 렉바 수와시 공도 현계네 세나와디니 도가르십 중 치린 원계기 잠바다 잠바 견젠라네 슈다낭시 변종 미마 비준칸네 비준낭외 표기 너슈진 루기 점주 증문니기 체시 임바 슈누 담미기 뜸규 제바 편논네 단대 표계 농진기 깨주당 듄바르 좀지 원삼당 자네 양뒤 휴바티 류축순 바티시 생일인게 띵디 벽에 농진기 리젠피 셈베인 리젠 저주단 직촌난케니 깨안라다 십시 챙규바니 계산주가 라시 현재 휴대자고

남초 트린 리첸 나리아 트리슈베 루시 탕고디 나나 조링게네 하제님나 얘기 루시 지동키 그게 시아디에 키세 키라니 유남탄 키랑게 루시디네 통부치치단 난고 곰바 마세이나 키랑게 루시디 주틀리아 고제 키랑게 뇽왈라 속바 냠치 난고 곰비 나타나네 송제 리첸 나리아 시바 난초유 마나츠 리첸 나리아 슈나 얘기 테체 카반찬이나 레고게 고치 초게 진아 듄디고타 초게 송아니 추 초계 니고 레고 낭아타 초계 니게 초듄듄지 티링키 레첸디 디글레군키 벽에 대동칸네 게춘키 태가 조조 수신배가 인라 티링아나 최파기 시바 주디난케 인나 바산라지라

0: 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及鱼品拉长，各同学们也懂得点。品种的难度不在多位品种的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
1: 강캐리 디기 소마나 강캐리 노디 양기킨 디기 남양 조배치 나이 민디 키레뷰 니양 소냥

숙지 겹슈 아 심벌로 숙단 선이 기베 님샤용스 시세나리아 다나소 랭게 참마야 숙 겹슈 교타 기랑기 선이기 기베 님디 샤약지도 기랑게 이나 가르임베 이네 당린난지 닝주 난제이나 기랑리아 순슈 사브치나로나 쇼이 기랑이 나가나 추 리체나리아 장유위시 자시베 교인기 대부탄 타메신 나가나 추 냥포니 리젠기 테지기 카반차 타메신 나 친친기 지디 CTB 그성 전진시바 소규제 랭게 장면 후다바다게 슈나마세 기랑기 닝콘 주베딩기 가면서 안저야 냠체나바 터체나 쇼이 랭게 장마 슈게 쇼이 슈데자고

0: 阿爹年长节，连牛创建多切些月不谈，三年提给每孙千遍，每卷吃，每出了每卷跑月不谈，从没十几年多拉咱们卡占个穷月节绝不行。性格那么错，天给刚们年生有你，你看你，人种龙亲年轻脸孔，还见龙亲姨。
1: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교왕송 랑랑 송차도 누는 멜론 딜라 세파르즈
2: 망정 망법이 침대 제유주 공사 아니 소수리 차동기 유리 딕정서 침대 교왕 송정대
1: 팀제 멜롱
3: 싱글린제 공감사 말레젠 조정 쇼겐 디긴이

그래서 피시이나 이도 개미니 추숨게 나와 시대 체줄이나 공스가가 요새는 내니 숙샤 다 공스가가 다 지식군이 편집이나 로숨게 이조게 긴기직 수여샤 바디 나로 이거 차샤는 피시게 내니디 주에다나 준비 딱제 제베기다 규제지 여바디나 나와 주게 딱세 제야기 규제지 샤샤 바디나 주베기 체 걸로 규제디 내기 다 딱세 제베 규제 나로다 지식지마 내가 대문어수를 봐 먼저 보면 제 문어수를 이미 덕부 인배 있나 근데 보라이게다 내내 이게다 라고 지어 봐 뒤에는 다와 레레로 있는 인제 개동아 기치시리샤 다만 주게 주신의 주배 제고리 있는 한다 다시 제비 주주게 다와 주디 레이어 봐 뒤에 차비 잡아 있는 무엇을 보라 내내디 중게 몇다 내게 중게디 공수교 프라마 카세블로 미도 물론 제 가르치에 비해서는 공수교 다 공주 딘제디게 진이시어 봐 이게 있는 카도디 있는 비실라 다들 다시 다들 디나도 카레스나 다 장게 탄다 레그디 준다 마 준비게 다 다시 제비게 뒤쪽에 있다와 주 다 쇠샤 여바 이게 나로 다 디메는 다와 주게 책을 띵 여바 근데 제제 모트네 다와 주니 반나 갸치야 니스럽샤 다 제시 이틀에 삼자 때야 되샤 다 이내레 제시 무라무니 셰비 나 나무스도 도랴 베비 나로 슈야 다 모트네 좋아 기억으로 봐 디시미나 말 삼자 때네레 이내레 니슈어야 다 무슨 소스지마 니네 니나로로 대야다 제와로 진제 장제 있는 근데 무슨 마무지 런민도 아니 디메디 잡아는 혼자 편주인데 니게 내든디나 이도네 다 편주 다 간제 소리 내내 이 준다 마 준비 다 다시 지야 주주 다와 중내 다 양양 그냥 다와 숨지지 지야디나 이도네 예지 가게 범민도 다 이도네 수민도 다 공사게 등도 된비 가려요시나 계세 먼저 레미디비나 다 먼저 내가 준다 마 준비 기타 고다시 집에 주주 지어봐 이 샘지 계세 원격이 미네디 미네디 주부 유탄메이나 이 다시 집에 잡아 인진인진이나 혼주 디세국이 혼주 수수인도 있는다 띵띵케 말하기 토니는 수유민 제재를 봐다 공식이 미는 계지 친구를 봐라 내가 내가 되게 근데 근데 지금에 아니 보라기 근데 내가 내가 유매 저봐 이 토니 있는다 이제 수를 지 땅에 기 그림 수를 제재 아니 근데 제재 있는 혼주 뒤에는 수유민 제국이 근데 그림 제국이 다 나와 중에 배치 주고는 공식 가르기 있는 아니 지시리 있는 띵띵케 토니 있는 나도 시당샤 다디 다도 디나로 가르 지샤르스나 다와 중립이 니시 지게리는 주시 기라이는 아니 먼저 단도 먼저 문조기 리미디 제 두고 유매 다 먼저 두고 유매 디토리는 먼저 디 주니 지하게 치고 디나로로 쇼고 유에스를 봐 이래 지게 다도 시당샤 다 다와 중립이 니시 고리는 아니 공세기 주시야 레네네 다 간제 소리 먼저 편주 레네기 주와 메베기 다도 시당샤 다 뒤에 퇴주 보루 좋아 다 니도 겸에 미수숨게 다와 시대 체주네 니 공수게 제시케라 니네 디주고 민도로 진원자 편주게 니에저게 좋아디 메르시야 이스 다도 땅베게 퇴주 다 다와 중립 배치 니슈 보보루로 인나 제시 프란케 다 레네게 뭐디 난조 띵띵게 다 나라게 토니 카리 퇴대 요리스나 디 레게디 준다 마 준비케 난조 답세 체베케 뭐르바 프랑타 답세 체고 키워르바 어 딘제 김민디 지메시 무엇을 레미디게 레온디게 니메 무교 체제 무엇을 레미니 그르비 인사게 딘제 김 뭐지 마르샤 다디 메뉴 잠바나 지시다 그주 지시다 공수 벤주게 저와디 메르세 니스 공수게다 나도 담버바 디스피 잠바나 지시딜라 삼자 중제 있나 아니 지시게 있나 만주케에다 탄데 디 동조 의원님 하나 제가 푸샤 딱 제가 푸샤 그 경제디 이 담보 카드에서는 디디샤 소문에서는 주식이 가르로 보여시나 공수 가베티나 춘바 계제 제가 먼저 레미디 레거디 중고 유다 메베 이게 투주 진동 다야 되는 춘나로 미세게 대비 요리스 페이네레 공수기나 이 대비 딜 계제 제가 나 따라 숨지 계제 뭐 다 내가 이제 주다 먼저 다시 지게 니스 카네다도 담을 봐 이제 체제 아니 체아디는 먼저 친구 때문에 이제 좀 되게 계산을샤 되게 계산을지 디다 마세비는 프랑케 방바 소리 계베스는 니도 게미 니시시 선배 체 니시게 지시 프랑바 먼저 된제게 진이 군이 편주게다 허와게 교게다 먼저 기계지 되지 방바 되샤 다 디나로로 지시 기계지 가도 치베스는 두두다 후배 나로로 두두 잡아 있는 다 나 내내디 중국 유다 내디는 다시 제비 그림디는 나와 준비 심찬에데 몬트네다 양자 다시 제우 두르지 근저기 낙자 제비스 다디 낙자 제야디 금제디
카르레스 게츠 치샤 데텐젠게 진미게 카데스 네게브레스나 데 나르캬샤 줄레데라 수수 하고 메베스 인제세 파 제와 인제스타세 데메신 에 케르렌도 다 게시게 티톤네 치시 카르스 워스나 다 콘조이케 다다 메가 준다 먼저베케 다 다시 제베 규름지 요르와 다 튜즈르도지 데나 침다 게제 나캬샤 디나 침다 목투도 민도르지 아니 이제 먼저 개동 조연 행강다 야 제와 규제 아니 군주기 이 팀의 개별 체시 토리나 수술의 경우 가서 추드다 주동 시계 수소지다 모지게다 그니 기슈스럽샤 다디 동주 의원 행하기 있는 주식이 제와디 개거 재능도 군이 주식이 문법체 문투네 먼저 증가를 시도 개샤 다 증가 시도 개제 먼저 증가게 타주 개다 중대의 타베스나 주식 문화케다 다 주도 개별 제슈디나 개거 체샤 대마체 위는 군스디 무급체제 모두네 고림님 공도 치샤 공도기 중재된 이날에 처음에 간부도 지급이샤 지식이 딱 한다 제시기나 모두네 대표치샤 딱 야교치야기 금제도 중간에 이제 가베스나 딜의 금제 도순 자베샤 딱 금제 담디 가베스나 교시 이나로 임베 차샤는 공수 문에시는 지식을 나도 당제 딱 让那个的军队嘛，军备大些，才对。突厥人呢，打完中国很多，还是把打完印度，你们你是咋干？去当打完宋金，人家全部都是的，卡到呢，不然呢，大多是当教的下士。但是我是大多当教那些兵兵呢，公司给军队干的呢，我愿这些人民愿死。但兵兵呢，我愿的，公司我那些兵呢，心里起意思。但兵兵咋办呢？还得我那些兵呢，这些他全是电脑的文书，但。레네디 땅 중요 게 데미지 교차 유에다네 냠메나 쿠란탄다 레네디 냠메나 무스 레르디 체토고 유메 딱제 체베기 딱한다 유림진 나로르 데유 냠메 무스 무교게 데미지 차차 유에다네게 예 나로르 이 게네주디 칸제스 다제 체제 먼저 땡기 체오레시나 방금문에시나 주시 쿠란게다 나보다 여러분 니에 톤니마 시지제 도시 체크 위스 다 이내리 교시 디나로 인베 차시는 주시게다 레드디 준다마 준비 도시 체크 규정게 다와 주디 나로레 쿠란케다 라고 이메인 다와 레레바 니지게 도마케 디샤스 그 이내리 주시 뭐라 무엇 레네니 교차부 차시네레 뭐라케다 먼저케 바보디 이내리 치프리샤스 다와 레레 니지게 도마케 교도 무스 디디 자마 아니 먼저 라고 제베케다 무무 체시 토니나 오, 대두 체장 빈지기는 주시게 레거디다 그래서는 먼저케다 레거디 준다 먼저 배다시 제베기 그런 나로케 미네진네 당무스 레거디 중기 체자 먼저 공수게 먼저케 데미지 그분이 세야기 예지디 너고 좋나 나다 대부분도 스카리스나 분이게 나로디 치퍼와 디토니나 마 페세부지다 교샤스야 예지디로 투민도 스딜 시티스 민도 스 다이네레 공식에 지시되나 니도 개면 니시 숨기 다와 중이 비치 니시 개리 이비나 니지 미지 뭐겨게 전위지 체오스 좋아 따라는 저 얘네기 그러고 있는 뭐겨게 전위지 체오스 너무 요리스 비마체 비나 먼저 인텐게 앞으로 디나 볼리나 또다 파신도 좋아 다 지시 단도 공식에 다 장도 펜지 기니 저기 좋아 내 다도마다 볼리나 또다 파신도 디 퇴주 나볼리나 지식에 다 레베디게 뭐디 카레스나 레베디 준다마 준비 다시 체베기 규림게 세시지 교주 나로르 내유베기 매니징미시 뭐이교르게 무엇이 교르차베기 레미지 리샤스야게 딘제게 방다디 인도 우스 디마체리는 지시다 먼저 딘제게 지미 군인이는 카와 겹지 겹지 체베기 규림 나로르이는 아니 무엇이 카르자조 체투구 요리시는 지시게 다나 레거치야 규정디 딱 그래서 그래 레네디 주고 유다 메다시 체베 규주디 나와 주불이 차내데 규주 문투니냐 남자 체제가 레거디 주고 유메 딱체 치게 인스르바 규주 이제 레뚜잔바 아니 공스게 다 덴제게 메니디게 노주 징미게 가레세 라수서 하고 무베스 레뚜다 디토네 있는 무스 공스 군주문에 셰비나레 군주 체제디 있는 지시게 다 규주디 나와인다 니미 니시자장 진주단야디 있는 아니 레게 디중가 유메 이토리는 당시 지하기 규주의 신지 담배기 내던디 있는 무엇이 인가 자주의 체투기 이스 이제 지지샤 니베 원의 세비는 가래신의 교식이 나로리는 공수대 지식군이 변투인의 긴기
所以说你呢，老总理下的长报提给俺做区别的，但我们这些的个人呢，我还是不能写个的。你马车别呢，我你给他，俺做内部的军长，俺做别到些车别的群众人多的别呢，大娃出下下有的是。但你大娃出的别呢，俺做亲戚团的一个车是呢，俺做你做的，家政厅那落了没事的，电费几多的？对吧？俺这个内头几个意思。但你现在咱们的年纪，俺做，但俺做的家政厅的那大车间呢？ 就是人多的代志，你我说让那个军长嘛准备的公司给他，但是结果吧，工作公司我那些没几个交代，我就让那个军长嘛准备到些结果了。你那到些结果，他就很多的，全给军长拿到钱去，天天人多的代志，你大娃卡在吃啊，他肯定有那些呢，天天老送礼呢，大娃住，这，那那个军长嘛就到些钱去，就给忘记钱了吧？他，你这方面钱没事，他一来人不打上那干啥的，这所以有嘛的意思，他对面对他们公司给。 这些了，大多当前，大娃出生产的很多问题呢，大娃没有重大嘛，就被打起起的意思了，怎样样？大娃你的，你们你说这样，其他大娃送资金啊，价钱是吧？并不像是那样子，反正你做给的，价钱给的，你拿到对比的，个人团的协议呢，俺做给的。

0: 你那个，反正可是你那罗里那看那个，反正就是说的，但是因为学校给同学的宿舍呀，把同学的那几个同学送了，当然了，然后的就当满就被当些亲戚，俺最近我们就给，虽然之前面对没什么，说他们不打，都当对那个，人家说的，让很多大娃送。
1: 对吧？现在去，俺那家吃的多，就是让你那里过中间，得对其他的那几个地方的，你就这个有的是，你看他们吃的多，对没对？咱把的，那那那对的，咱们就提前让对的，更多去控诉住我的钱，咱的偏见让对的更多，但俺就没做这种给，放在下面那，真正让对的更多，人家就一到你嘛，那都当个月子，一到他妈当个点呢，真的，俺那大大点没多少，也没对咱们，俺就谈点可惜的，我们的下面呢。
0: 公司给，你这些的，那个的，就那，那准备团队，那那个些企业的团队给人多点，不吃下饼呢？啊，你听的，这些是吧？老师给这些，那大娃出的吧？啊，那大娃出的那来，满团的团队，大娃人的，你们你算上去，这些满团的，那不然那个的那个企业就那了嘛，就那那个的就够用的，但是企业没有意思，人家去的，团队人多大不了，第一大不第一呢，听的咱就那个，这些是。
1: 你马上给呢？你团队人数大呀，第一不一来嘞。单位马上，我是你团队的穷差姐，你团队给你差个几百下。第二呢，这是一个，大娃出团队什么差姐？啊，你第一配备的，大娃你那你们你是咋样子？大团队姐姐，你没团队让每个全个月的每大爷给你要几年是，本就公司来交给差姐，你大娃给了代姐，啊你团队人多的，代姐，啊你。
0: 他就是人多的，大姐，啊，你大娃这里，不然他没有准备嘛，准备拆洗给大老婆去，对吧？你给老舅，今年的接到俺给，你拆洗拆洗，你们你的，大娃你的，你们你是咋着？他今天打算的拆洗去玩玩，你老婆的，啊，你给是这回事，老姐，啊，你这当，去云的初中是别说说姐姐，那个多啊，我的这回啊，就在你的哥家，就在我，这意思，他去拆下。
1: 但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阵拿做成绩给家整。你拿了龙门阵在整地呢，看不得他的那些，那龙门 나로 아니 로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게 딱 같이 제가 두지 지어라 내가 준비 메디 나와니네 개초메스 딱 계시 로송이다 진짜 이거 찾아보면 아니 이 나로 로송초데 어디 나로 이거 찾아나 아니 그럼 내가 준비 메디 이거는 나와 중에 예초메스 카셈스 셔리 딱 계시 우리 교주 진나다 체제라 다시 제가 규림디 단데 침지 땡비 나다 나 체제 장난 칸사게 규주 진지 담비는 딱 먼저 예조 체크인께 편제 계주 캔슬하면 김치 대비 체류리스나 담보문에시는 먼저 계주봐 아니 공사라 넣지 주봐 먼저 대제 칸께 요상 체크 주규 인스타 먼저 교체 당야 계세 모습 근데 규주리 진주 빠지 규주들의 내차비비는 먼저 요상 체크야 김제 계 요마봐 제단 딱 궁극에서 제아 인스 궁극에서 제아디는 먼저 예조 민의 티켓다 내가 준다면 준비해서 집에다 규정기 다 규주지 결과 이 나머지 다 나와를 내기 나머지 체시 체제 아니 규주 가지 계획이 이 체시기 나머지 그래서 제일 유스 그리고 뭐 등재 체제 다 침기 등배 지도 다 반대가 또 규신원에 심나 등기 망고력 사업이 로선제 체제 아니 침다 체비는 나와 중기 체시기 그리고 땅 이제 내가 준비 유매 다세 체비 규정기 규주 인도디 아니 내내 로 나와 중심 차지 양분주 양자 다완이다 이미니 시사자 다와숨 무슨 지 군주케 다 규주 지로 담버바 근데 왜나 땡기 다와숨이는 로스빈 다 출력 샤여바 아니 제반 이로 다완이다 이미니 시사자 디헨디 군주 친구 게주 버바 근데 게주는 이 체시디는 다와르리케 라고 체시체디 기서면 게스트레는 아니 다와르 에 라고 친구다 하스 시디잖아 아니 로니 다완이다 이미니 시사자 이거 찾으나 능보 체비나 아니 친구다 하스 지리요레스

교수 시즈망 참루구 시주부타 야다기 중불매바 규기 루스나보디리 조회 세나주뇨 아유 돈지매바 격치시로 시주부타 야 요지뷰지 창안 교수 지주참 다기 중불 기 도부인자 세 강예바 격치시로 시주 그도체 카야니 서구치부타 진다티 체리 저민 나소기 민뷰체디 랑기 감요러 체나 디타 디키쇼지 파참미바구 원간 튼탄바 체리 세는 지갸 디쇼미비 수조 동버치미 진다기 세는 닌좀 유크기 다가 중부 서타 통시 파미도 구요타 양크 랑기 요러 차시 교쇼 지주부탄지 다가 중부 차디 면서 코네 쇠베 인시 샤초와젠티더부 큐기시뇨미니시 티린큐 갸츠시로시 주무 라냥디 세리 다가중부 카골 기구체 다가중부 진다기랑 계속부디 세디 신도신부도 지주 턴탐바 진다티 세나 신부티 다가 민네 부거 코니 점주 항랑도 당시 최버도네 미바 티더부 네급수 쿠이기르 처센 특자시 중의야 루이 쳔바르게 소냐 진다기 콜러 서동팅제리 추주치와 큐기 리인용 시티바 그 진다키 세세루주댐부티더부 알피 코웨 미글롱출리야 토바마규 시추 진다티 티리니 키기 쳔바타 잼나메바 칸니 시시 지추 다그중부 진다크진치 코웨 약세스비 시추바나 진다티 요시르 수시남티니 시엔아시 디슘치고베 카프타지 다그중부르메바 신제 아마디 자스민비 칸두 니시 쯔지 쯔바나 쿠이갸 티신도 서구이 쯔바다자 원소 준징기 유도 교와 지신기 키기 신제 아르메나 르즈망부 틴제 조화 치이나 시티바 진다기 티니 다기 쿰시히 요츠다르 신제 아르무 조회 겁라 메나 르즈갸상 칸타 조치갸상 치잠루 지조다 쯔베히 시쯔 테다라 진다기 카포 치지도 담마웨츠나 다기 중부 고우적조타 가작자 치신 서동봉리 주변 최도지 양진다티 기 큰치 테다니 투지메바 강이시로 시 외부윤도기 라키 수중원나 다기 중부 구시키 다기 격세수비 타니 세카강야 미바조아가 시주 양진다티 메바 초보 교토동 세서는 대류 세리유도 조니 초와 상세되다 개와 수르시 인중 흉창부고시 죄부동바 되미수 시주바나 다가 중부 진다키 세편친 티더부스는니 죄부미장바 질시 시주니 디냠도 삼바 개우티니 신도니 시순부시 도비 티린콜라 수업다시 제제 레네경 개와 수르시리야 무구 티더부 치마표배 덥시 지내야 치구소냠 진다기 아라교수 시 가타마타 테마르 요부츠 아라디비 차기더부시 체송화 단체지 진다기 라냐디 아라비즈링크기 달라 쯔다 체디메바 아라비즈 캄부티 니다시다 조부츠나 달라 송어츠 시추 다그 중부 진다기 시라 초 신도 상부도디 고니 로추차니 잠 카카비 아라닝비 시 통가히 시추 진다기 아라디니 비즈 칸시다 티레락베 아라 큐르 샤미시 지주바타 다그 중부 큐긴 뭐 칠라 데니 다그 통초 지주모 라냐니 아라 통외 차게 체바나 진다기야 그 치린 시 문치타지 아라 통괴체 티모 다그 중부 아라 비즈니 바샤다 기억괴체 티네 그 짐키 시당 리퀘타 타 르도 시웨 남규 탄지 진다기 사잠 토미바 고바시 개베지라 라리안 냠베 담기 모두 잠도 갸 미충하치 진다티 초외 남바탄지 규치 쳔인 시주베나 그 다기 진베 타고키 기랑게 달라 내린 전 산서 기체니 심가키 세타 동와 지두 롱스 주기 총마세 티초 신비 아라 닝데 테 뒤즈더부 스레 제와 투지 내라야 코웨 뉴치기 동와 츠미 제착베 규르키 공부 규람티 진타키 토주시 커미 충현의야 년자 남케 주다 차비 미친 키더비 킬미 다자와 갑균 칙수시 낭투마치소 시추 쿠이탐티 퇴바타 진다니 꾀 치치쇼니 메바 로망푼나 다기 미남라 무구유타 조부솔 갸갸 코나치 퇴윤신푼나 시게 퇴기치외 부릅치갸 채마춤 다기 김투 용민남기 춘에 큐 퓨베 기우 송지시기냐 고외 쥐갸 그 쥐디 카디 쥐오 토기에 치마춤

참 내립뛰어 티린 키 감숨지 계산에도 리체나 트리시비랑 튕차자 슈튜브송 티린 리체 좀디탄 적용 슈켄 영진키 리체 티르십시 친구난케 깨준라타 부산 정도라고 섭슈네 저구청중 창마 뇌디 심기 등안에 차로 용외 면도님원의 슈긴이라 띵튀기 룹뒤 사바티라 남바 사바지타 저와 사바지 장시 무튜 띵토 개토비 저와 용외의 슈긴이 채능안한수 제멘 리체나 양결 제조부지

0: 팍주 군좀 총대 총으로 니월에 되네 아라 신부 망보녜 옆시 사드 니위기 승리 군좀 짱부탄 테레 군좀 아라키 조 신부대 총유 제 팍주 아라시게 긴코와 양팅키 대다라 모제 제부탄 공기 유티 군좀낭 메도키 도규 뒤체 탕숑 군좀키 답 총내 중니 바르힘부탄 텐세르 춘 뒤체 수균키 퉁공레 답 안에 초 바라망어 예배 가도 몽나 시에치와탕 티심라 롱아로웨 미세키 조식 투표 제시합시 링내 유고레리스와 니웨기 차진 상부티 사드 수대 박비 기초에 추 미도 미로와 시도 주르게 베지 미세키 차웨 퉁공키 퉁레기 나바 사바시 림신 투표 예배시
1: 니웨 야부제네 테니레 원당 럽도 체르도 주게 您 开心问题，拉些小点出去，新都推进，米西东拉咱们修边，吉林阿爷地摊，用些真多擦擦乌阿别玩，场面，沙堆小边你选团装呢，用些真不谈，拉门真这不谈，林克热哇，巧团女解说，看个空气气人，你为灿烂蓝图吹边，推进体位，查结束清白马赛，推进人客人呢，如果他再就结算秀，体位讲便宜。 俺去维修机落塔端套人力油管去接吧，城西子女节念头就个，卡塞去这塔接通土不呢？你为接不提人行？铁蛋招儿陪去团儿塔团不塔，杀掉米塞去酒店吧，团儿汤不塔，你不送不接了，去别团儿去那不时间，团儿了你我天儿，你为边角是四个月，两人能够给日节开间去完成前团。
2: 你为通过早晚车的，杀掉天天团练个戏，目的达了就不行。这他们呢，是就给强敌人心，他团结人心切入东玩。偏到穷呢，通过他团练，穿不着苦就上不用玩，这团结脱不他。通过他团练穿不着，人家上不习惯呢，杀掉苦着他团练苦着，再就苦着这，人家顶是不用个。你为南南土车为团练去。
0: 初段是出面对我打团的，文档三度轻易是。三六一，广东南北在新出发的呢，你为天空来不来接，接快别听众先不提示。听的绝对作为其他级别能真的选择大家小个人。
1: 三六零届，谈到今年，谈点人民创业，贫穷农村人群联共，配合农村界松果青蓝局内先行不提呢。三九儿军队军中西北七镇来参事，俺来赞助军训跟地建议。下面南部村木头街三九儿军队军中来参议南前，三九儿军队西北提三南岳秀。军队三九，他也讲出来，贫穷农户林里，去了不？三九儿军队军中来参去，三九儿军队南前。
2: 三个月，大学端班的基础是一部老区在陆局区深度三百条下，下面提过去能对是不是？虽然没提起了那天结束，我只能是。一条三个月班，一个女局区呢，写到穷班新能，大学堂屋内端班爬人最近呢，制作用具，老局在出租前往通州吃出他七栋松脚古住客户新不提推送不来家就西餐端班用不是。大学端班制作用具，老局在出租前往通州吃几客栈新不提推送不来家就西餐端班呢，陆局区深度三百端班他。 但是老韭菜给细菌，哪里养青蛙通州吃几粒给药不是？大学端班团练一年，老韭菜来电了，团练汤包老韭菜出租青蛙通州加谈，煮煮的点心不提，推送不来，加只泥茶两包吃药不是？团练一百老韭菜出租青蛙通州，超东加谈，煮煮新年推送不来，加只松茶两包盘药。 天南说来给老韭菜，就是前往通州，超东见面我中两个新不提推送不来，加只松茶松泡泡汤，六寨拖瓦汤，直接苏州来的给老韭菜前往通州，七东年纪二十新不提推送不来，加只检查股牌的，天南顺便老韭菜就是前往通州，廿东加谈，也就开始新年推送不来，加只西茶街牌的，天南老少谈，六寨结尾是不是来的谈，查这城西是不是老旧？
0: 出租前往通州一趟，出租入去塘，古住客户所收的三年拍摄，加上我就差松塘，加上西竹差几十元不是？三周年节，让爷爷我们这一届通不老土对门，加么通州我就出租人，点不穷下，下面来提货给南端西竹，边角拉链，我真能是。你对于这个冬季秋季用炸切别城市来安排的事呢？现在很让家长注意，我们这我说我都切别，别天大节切这单呢。 记录你到下面，你去资助罗罗，借用给我们这得捐中切入钱不谈，我们这团在加么同居路，我们这出租人个谈，拆走。 제동 신디 로촉 뒤마라 야마 통주로 납자 촉주 인 총내 템법 지찬의 템법 엽식 제로 니동 야메 뉴시 저주 로로 제용 경험이 제 대표 무티 뒤동 자타 주주 하 심바티 로 공원의 무티 니타 니동 파르 엽식 서구인에 대한 제장타 장시 해는 광시 제기 대표 무티 중니타 무티 촉탕 아동 무티 숨탕 시동 무티 니타 직동 제소서로 판에 퇴총벌의 야자 촉탕 정중 숨탕 야자 레고 차시 야자 니 야자 레고 차 니 제소서로 파르 엽식 대로 예급기 주리 퇴제를 잡조로 치수 모두 치러 당화 탕 신타라 신빈 신주기 시추 망불락다라 제바마세 ngamin xin to chun zhe ki niu zhup xin kong ma xue tang mo xin ki se ju song zhong ki kasab ding to dang wa tang ren mei kasab to ru dang ni xin bie dip zu ki nguan ba ding to dang yu shi san ni ka ki rin bu xin zhu ri tuan ji ki gin zhi nin to dang wa tang zhu ri tuan ji zong qin le zhui bie cha ge ngui tang jiang duo bu li pian qi cha jue suo ki meng ngui ji dong qie ni ngamin jie tuan ji le jiap jiao qie di xin bie dip zu ki hu zhu ren xin guang tin nuin din qie yu shi san ni ye 치조로 마조키 토담 체덥 타주 띵기키 삼자라 둘리마시 용자 제자 샴라 티고르키 나도 시브제 스남 디기라니 티게소 모르니시
1: 탈레다오 투벌 치조라 마조고르키 예시지급 칸케 땜빕 용자 제시 예그 피규 올렌 케젤로니 도죽된레 다오중니 바 용자 제베 킬레게 나공치 만조라 토담 체덥라 타주 띵기 제바타 치조라 만조 토담 체덥 타주 띵기 키 삼자 둘레머신 키 칠세 괴버타지 지지 니슈 직니 지조수 용자 체업시 예그 피규 올렌 케제 경고외 원조 체발식나 타딘 캡자 체베 치조라 만조기 토담 체덥 타주 띵기 키 삼자 둘레머신라 치조라 만조기 피게기 퇴응을 타 대외 레과 참신 치조라 만조기 케왕 대외 레과 송종 체버타 나공치 년칼 대외 레과 고네 광순타 카데작베 케주 띵엽시 Sendolengye rangye ki rangdin sibi ki rupsar chutin nuimang jen ki gya zui le zhe chusin du ne zi zhe xia. Xiamla tie huar ki nangdun sibi bian zhu la ne mo zhu nang zhi.
0: Nye jara, Jiangsu Nantong, Qingdao chonggir tu, rangye ki rangdin sibi chebe rupsar chutin nuimang jen ki gya zui le zhe chusin. Gya zui du num ni gu ni du ne zi zhe jing. Chusin ti, Zhonggu Cunum Kongdo ki, Gyazo Donum Leja Magang Ceyu Gungsi Mengu Dangne Jubishi Yinbe Rangge Ki Chuo Leja Tang Gyazo Ruju Xinbe Jigui Ki Chile Shepshu Nubak Ngarwe Chiru Chine Chodin Ki Nuju Tungkong Sarbi Gyosu Dongwara Gagze Jigui Ki Ginsong Che Yubji Chuzin Tere Rimni Chubji Tang Gyeongsu Jungyip Ki Chugui Chepa Tang Jirin Tele Mi Gya Tang Nyushi Zaju Tang Xin Tele Mi Nyushi Zabge Chubi Zhe Zhuan Chi Jik Tang Dundong Chugye Le Gewa Chu Ding Rimbe Gyazo Leja Sarbi Tang 组织松中西皮的居所车动他居所起女帮忙不得不谈错过忙被出动归谈提醒出街外部地球谈错定大街坚定给松所家居来这居人西部出队列入谈参行长津街谈人女间江多间街日冲这归机完全去在土代表不是三个来街借用其人卡所做起野生起居年的进展体系谈解冻一下 Siamla Ti Gwar Ki Na Dun Shibzha Suenam Di Ki La Ni Teng Ki Tso Mo Zhe Ning Shi.
1: Nye Jar Sar Gwar Ki Yung Ji Kip So Zha Ki Seng Gyur Yung Zha Cong Du Ni Si To Chung Bar Xing Na Jin Da Ki Bia Deng Ju Du Yar Sing Juk Di War Ki Yung Ki Ri Ka Ki So Zha Ki Ngun Ba Chi Na Lai Sui Pu Zhu Ji Sim Ju Nyar Zin Zha Ti Si Ta Ki Dong Nye Ne Lai Sui Pu Zhu Mi Ding Chi Ni Ki Ni Shu Lak Zam Na Siam Di Shi Yub Shi. Ta Lu Chun Tu San Ye Ka Ki So Zha Ki Ju Nyar Shib Shu Bu Zhe Li Su Dong Wa Ta Kip Ki Chi Ru Dong War Yun Tu Gun Ti Dang Xing 湖南塘甘肃崇文所界列水辅助专业车具体三年级盲区团外拿就业时三年级所做界列秀南部三百年最别车库塘甘业新车日故界了昨年团命年我给我团有给我查不有浪过去卡罗瓦所给浪过去卡罗瓦所给从前命年普通的地七米专业学术队业时
0: 安徽通里塘广西南宁所界列秀南部三百，眼最别普助了人民币八九年签约时。三转连接，他们年纪也个别七夕军退退伍长途当下，下面提过去南京西这边就来年我最能是。你觉得他们年纪基金榜列国军人七夕的，也个提七夕我所拉得的，他们年纪科技设备金榜列国科技了规定当下。 金榜及其冷露期，相对适当，恰得冬期，餐厅起提前签约时，这些天节能汤业绩他们认真去那边了，激动起的，特干熊冷汤，加冷认真汤，加冷汤，秋冷认真。 칼람 탄 감사 냠진지 조준 친구 숨라 카초부터 타마 냠진키 녀종 챙긴타 크돔키 견제바 나기와 무소 찌림바소 초소수 리두 체시 첸딘 토당와타 저냐라 칸 응아타 윤진 고체내슈 찌류소기 꾀규 체시탄 대신 계지 냠진 가구 야득탄 계류 가구 찌다소기 체류 랑체 카세수 입식 생리기 롱아진 손배 철구 응우수 찹자 체배 어먼 비제토의 피제기 퇴점 사바를 립자 샘 대고르키 난퇴 시브자 쓰는 비기라는 생계소 어제는시
1: 你对澳门密切神经科随兄弟澳门密切神经科改变就他制作片界给龙阿前松别切割记录你都你都罗年记录你都松区轮盘外宿贴着前年中军龙眼人给澳门改变就他制作片界给密切卡塞随行龙阿前松别切割了圈流就业杀界松区所住他切这列钱出去的片约不他应住贴给他超东长生业水龙阿前松别切割囊片界给密切卡也 卡塞说的借用给杰克店家打完桥用的老大团队团听到最终给女婿马尾切入动画编剧文章那么批给了我人生去批给三百用画今年两年可以组装了不切特别工地动画罗素团参加新店八街西极间批给也充着万岁特别用画从没得着给你女店切不谈的人心列速动画最多他人店去澳门组装了批给开建用画
0: 这个片子给这用谈体外力变啊，两者脱不谈，相对需要节日。三周连接各级别，怎令每一区域留在诊所套，区域密加以通用牛津密日列改下。下面的铁锅给能量写着，边角拉链我只能是。你对各级别怎令每一区域留在诊所贴特清么？写数配备给各牛津特殊康图我所合作给不谈，各组结果马做空，密加以彻底程度差在古硬被约不来。 团队扎成了他龙达的脚背居民松叠加脚背脚业时天朝如果他龙米楼脚如果去居民尼脚骨站不内粘性粘脚切业不他空白顶脚他拉个右侧切脚所牵不他对内天朝如果给他了各家骨汤各种松脚所谓去中间托内各空白顶头的起身都来给约了米里去各家骨汤各种额中额接起密接身都来讲给业时 三个月许多情况的是呢那您那么长提出这样学你刚才女士自己谈各种恶趣一般谈逻辑给推荐男刚才女士自己谈各种恶趣呢刚才骨谈各种数据收购把这教授签约呗每一群没就下来了别牛车了穷绝代表拆开穷约谈群没解放他就进度囊体外脚步脚头别日故提醒约谁三个月人家中间
1: C2G昨年出席中年期日光传媒及熊猫冲突措施，下面提过去难度是不是？虽然提过了呢，先结束，我只能是。也就让杨总C2G昨年出席中年期日光传媒及熊猫冲突措施，错不见给老年人的呢，我用给老师来给本地老本地动员过说，昨年出席中年人明年，我都懂这个传媒别的切不是。 从头他出席中年也不切不你，忙着给日本了联络不是应变。人不看他，提前看去。七岁给从年透露当地，直接出席习近平给迷茫四周给来段了兄弟也不谈，连续东九国给广播开进他。六岁国给那么些开进，突然三边当去培养这句节，六种他浪当胡大前年，那段确定途径由他用他。团主任给了兄弟也把，人不信四周他日夜年跟地当我接切的。
0: 等为他师兄去特区各地铁大，忙偏给偏镇外了有呢。团结西塔组队西日，跟地他，制作人路停入前去票站准备。西周街都修建设备改变，那些前下。
1: 三周连接记录你到你住的票站要将给西军签约，乱签别团结去签动囊中，他啥签下？下面的铁块也囊中写着，边疆拉链我只能是。
0: 年前，记录你从下面女婿走路的漂亮交通去，西军七月六七百团结去铁东南中，他在了陛下。这个女主角陆续定价大东西，经过了罗天作为使用的数大众南中的组织南北街，南中数六十年前他人从南街杨氏团北，陆续定价今年的突破杂差月，人家这有地震下给直接出现行平去，这个女主定价他铁东土堂国际南些客厅，那在了停车场，将等为他师兄去这月特区各地团员内定前的。 推他那么贵头，甚至七百，更新了点呢。国顺堂卡点就被雷军卡了，曾经内部堂差错不切过。老公去出借连锁当年，老着作为七零二八了贵地堂，提前酿制内面用完了，兄弟姐妹，陆续扩大给来了兄弟弟的家规。 태동문주마라
1: 地图起竹林冲突通知理智穷下下面提过起南推起的虽然提起了内天气错我认识拉萨重点给我们人的虚下给天空人堂我跟丁色起不堂我们人的虚下重点监督主委干念塞网人的有过天来不切天不过呢批结束主要跟地动我借下借你前拉萨重点我们人的虚下天在三边塔人的有过重点地图起竹林冲突通知理智穷我堂他的一起冲突通毕竟 人家有个天来给七来开吧你有个所做这七八点长行从今儿用给人家有个提供给新店别推米你修作松塔提前从今儿人家有个就给这月来天吧从都修月时三个月别写到熊巴先呢从都套哈是每米人家学校给军军塔团结三对三比从这七点先就说给昨年来天了明年特色对面新店别批给给人数年明啊年不塔
2: 我们对社会给批解给人用这些人吧我们人的学校给天空塔人的有个冲着人家这丁色级别批解给卡中胡大队不接签约从这听众说的人不信当下边的你的批解给谈点的去有人点边阿塞州塔我们人的学校给团结批解给干年了一十丁色级别团结阿塞人的有个给天天批解给来自塔送这钱的密室人心点边批解给三角塔特区给出国端有不是
0: 三种人家沿用成用米里给人在年终车顶各顶别团天津迷茫就在调杆看起三种级别陆域当局调杆切着马杆塔年度月吧写不出顶切把从南连接前不穷下下面的天文也能顶写着边疆蓝年我就能是陆域当局调杆切着马杆塔年度月吧写不你你的天津亚流清起陆域我们来穷我写印不塘清东这一推素左宗汤起马蹦起你提的 农村阿古别入具体新疆出入浪不汤马贵扩追几年段他就恰借莫蹦汤念度从不忙不对不汤杨柳青重叠起安武公起这边托不二根区北归唐林学的从所查到的库内他的贵南南托具体我才的登具忙不藏学的北海家最长期重叠穷阳柳青那团的门路托浪执行有没有嘎过去呢我的没别娘暗汤追我去他的中国阿公起 出席这次总会行进了九月时中国人的陆军托通关别盲吹冲顿起垃圾车队提卡里托拒绝起蓝的拉洋我也不是车兄弟总之我谈车队的中海也三个吧三种汤中的麒麟三种集中的已经扩建错别我也属于永根起没了解没我托陆军保险都是切不谈陆军汤天津及三年陆军车队这月行动也将忙大陆前行 人家过了春节都前边杨柳青重叠起陆军学校空军热追切不谈调杆能团别插进仓马了马币我们与这些有些三个月别写到前边时呢当局调杆马杆藤念头绝吧写吧总这种的切准点摩堂土地听望切不谈接了你都下面女婿这批流进的剧本了天津调杆康切摩罗插顿听松切不谈接了你都下面女婿这样流进的过不了新疆与天总统插顿听你切有些
3: 三个月，三九军队军中西北来自南彻底西北南端仓马日本前年中学生被引，来自的总指挥官南根撤离王朝拉塘，袭击了前国南根的菩萨城的拉市，连接徐天家过了。谈的你，毕竟去出最具皮大大日。
4: 厉害了你。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접게 딱다시
1: 디카르니
2: 테니
1: 대종 롱친 년친 예공 대게 롱친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교왕송 랑랑 송차도 뉘나 멜롱 딜라 세바르츠
4: 망정망보비
5: 친구
6: 이거 이제 지금
5: 무슨 말이야?
6: 아니 소수의 차동기 이게 이게 좀 그래서

0: 대해서나 피시이나 인도 개미니 추숨게 따와 시대 체줄이 있는 공사 가고 요새는 내니 숙자 다 공사 가고 다 주시군이 배주비나 로숨게 이조게 긴기지 숙자 바디 나로 이거 차샤는 피시게 내니디 주장나 준비 딱제 제베기 다 비주지 여바디나 따와 주게 딱세 제기 비주지 샤샤 바디는 주베기 체 걸로 비주디 내기 다 딱세 제베 규정 나로다 주시지만 내가 대무모수를 봐 먼저 공연조 제제 모수님이 더 빈배 있나 근데 브라이게다 내내 이게다 라고 지어봐 뒤에는 다와 레벨에 있는 인제 개동아 기체시리샤 다만 주게 주시는 주베체 고리는 한데 다시 집에 뒤쪽에 다와 주디 레이어봐 뒤에 차비 잡아 있는 모수 브라 내내디 중게 외다 내게 중게디 공수가 브라마 카세블 넘미도 멀럭체 가르치어브레스나 공수게 다 공주 된제디게 진미시어봐 이게 있는 카도디 있는 비실라 다도 시다샤 다도 디나도 카레스나 다 장게 탄다 레그디 준다 마 준비게 다 다시 제비게 뒤쪽에 있다와 주 다 쇠샤 여바 이게 나로 다 디메나 다와 주베 체불 레긴 여바 네 제제 모큐네 다와 주니 반나 갸챠 니스럽샤 다 제시게 디라 삼자 돼야 되샤 다 이네레 주시 무라무네 셰비 나 나로 주도 도랴 레그디 나로 슈야 다 모큐네 조아 게고르 바 디시네나 말 삼자 돼네레 이네레 니슈고야 다 무슈 소스지마 네네 디 나로로 대야 다 제와르 지 이제 쟈지 이네 네 무슈 마무지 러닝도 아니 디메디 자바네 먼저 편주인 이게 내 눈이나 이도네 다 편주 다 간제 소리 내내 이 준다 마 준비 다 다시 지하 편주 다와 중내 다 양양 나야 다와 숨지지 지하이디나 이도네 예지 가이케 범민도 다 이도네 수민도 다 공사게 등도 된비 가려요시나 개세 먼저 내미 딘비나 다 먼저 내고 준다 마 준비 기타 고 다시 집에 편주 지어봐 이 샘제 개세 원격이 내내디 내내디 주부 유탄내이나 이 다시 지지자 봐 인진이나 군주 디세국이 군주 수수인들이 다 띵띵케 말하기 토니나 수행 체제를 봐 다 무슨이 미는 계지 친구를 봐 라는 거 내가 되게 근데 근데 지금에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내가 유매 줘 봐 이 토니 있는 다 이제 소를 지 땅에 기 그림 소를 체제 아니 근데 체제 있는 군주 뒤에 수행 체제국이 근데 그림 지도국이 다 나와 중에 배치 주고 있는 공사 가르기 있는 아니 지시리는 인디케 토니나 다도시당샤 다디 다도 디나로 가르치샤르스나 다와 중립이 니시지 게리나 주시키라이나 아니 먼저 단도 먼저 문조키 리미디 제 두고 유메 다 먼저 두고 유메 디토리나 먼저 디 주니 시야게 치고 디나로로 쇼고 유에서바 이제 이제 다도시당샤 다 다와 중립이 니시 고리나 아니 공세게 주시야 레네네 다 근데 소리 먼저 편주 레네게 좋아 메르게 다도시당샤 이 퇴퇴보루 르바탄 니도 게메 미수숨게 따와시데 체쮸네 니 공스게 제시케라 니네 디주고 민도 로징 언저 펜쮸케 니에저케 조아디 메르시아 인스 따도 따베케 퇴쮸 따 따와 중니 베체 미수보보루 리나 제시 프란케 따 레네게 무오디 난조 띵띵케 따 나라케 토니 카리 퇴데 요리스나 디 레게디 쮸나 마 쮸베케 난조 답세 체베케 무오르바 프란타 다시 제고 키워드와 어떤지 김민지 김민씨 무엇을 레미디게 레온디게 님의 무교 체제 무엇을 레미니 그룹이 인사하기 민지 무엇이 말샤 다디 메뉴 잠바는 주시다 그주 주시다 공수 벤주기 제와디 내일 수입 인사 공수기다 나도 담보를 와디 시피 잠바는 주시기를 삼자 중재 있나 아니 주시기 있나 만주기에다 탄다 니 동주 의원님 한가 제와 푸샤 다 제와 푸샤 에기 금제디 이 담보 카드에서는 디디샤 소문에서는 주식이 가르로 보여시나 무슨 가벼이 있나 천다 계제 제와 먼저 레미디 레거디 중고 유다 메베 이게 퇴주 진동 따야 되는 팀나로 미세게 대비 요리스 페이네레 고세기나 이 대비 딜의 계제 제와 나 따와 숨지 계제 뭐표니 다 내가 이 주다 먼저 부탁해 치게 니스 카네다도 담보를 받든지 체제니 치아디는 먼저 친구 때문에 저정되게 계셔야죠. 이 계셔야지 디다 마세빈 브라케 방바 소리 계베스는 진도 게미 니시시 선배체 니시게 지시 프란다 먼저 된제게 진이 군이 편주게다 허와게 교게다 먼저 기계지 되지 방바 되시 하다 이 나로로 지시 기계지 가르 치베스는 두두다 구베 나로로 두두 잡아있는 다 와 내내디 중고 유다 내디는 다시 제비 그림디는 다와 준비 심찬에데 몬트네다 양자 다시 제우도 그러지 근저기 낙자 제비스 다디 낙자 제야기 금제기 카르레스 게츠 치샤 데텐제게 진미게 카르레스 네게브레스나 데 나르캬치아 줄레데라 수수 하고 메베스 인제세 바 제와 인제스탄세 데메신 에 게르민도 다 게시도 디톤네 치시 카르스 워스나 다 콘조이케 다다 메가 준다 먼저베케 다 다시세리 그림지 요르와 다 튜즈진도지 데나 침다 게제 나르캬치아 디나 침다 목춘도 민도르지 아니 이제 먼저 개동 조연 행간다 야 제가 표제 아니 먼저 개디 팀의 개배 체시 토리나 수술을 경고 가서 최대다 주동 시계 숨소지다 모지게다 그는 기술을 쓰읍시다 다디 먼저 의원 행하기 있는 뜻이게 제가 되게 거체민도 우리 뜻이게 문법체 문표네 먼저 증가를 시도 깁시다 다 증가 시도 깁제 먼저 증가게 타주 깁다 중대의 타베스나 뜻이 문화게다 다 주도 깁야지 제시디나 개교체샤 대마체 위는 군스디 무급체제 모두네 고림님 공도 진짜 공도기 중재된 이날에 처음에 담보다 지급이시야 뜻이기 딱 한다 제시기나 모두네 약교체제 딱 약교체하기 금제도 중간에 이제 가베스나 딜의 금제 도순 자베샤 딱 금제 담보디 가베스나 교시 이나로 이거 차시는 공수 문에시는 뜻이로 나도 당제 딱 让 내가 준다마 준비 딱시 제대로 규제기는 나와 중에 很多 하츠바 다와 인다 이미 니슈다가 안쳤던 다와 숨지 남자체우 도시야디 카도네 그라노 다도 시당교 리샤스 다 빙우스 다도 당교 내주 디비나 공식에 진짜 강연에 오유엔 제지 럼유 유에스 다 디비나 오유디 공식 오네 시에비나 신의 지이스 다 디인교 장바는 한대 오네 시에비나 주시 다 교시 디나로 오유수 다 레네디 다 무중용교 이렇게 데미지 교차 유에다 네 양매는 그라한테 레네디 야마나 무슨 레그디 체토고 유메 딱지 체베기 딱한데 유림 진나로데 데유 야마 무슨 무교케 레미지 차차 유다 메케 예나로데 이 겐네주디 칸제스 다제 체제 먼저 땡기 체오레시나 방법문에시나 지시 그라한테 다 나보다 여바 니에톤이마 시지제 다세 체고 위세 다 이내리 교시 디나로 임베차스나 지시게다 레드디 준다마 준비 다시 제비 규정케 다와 주디 나로레 쿠란케다 라고 이미는 다와르레 라히지케 동합케 디샤스 그 이내레 제시 무라 무스 레네니 교차부 차샤네레 무라케다 먼저케 바보디 이내레 치프리샤스 다와르레 니지케 동합케 교도 무스 데이드 자마니 먼저 레보 제베케다 무무 체시 토니나 오 데드 체장 딘제지기나 지시게 레거디다 그제서는 먼저 했다 레거디 준다 먼저 했다서 제베기 그런 나로케 미네진에 딱 무엇 레거디 준기 체자 먼저 공식에 뭔저케 데미지 그분이 세야기 예지디 너고 존나 나다 디우미도 스카리스나 분이게 나로디 치퍼와 디토니나 마 파세부기다 교샤스야 예지디 로토미도 스딜시티스 미도스 다이네레 공식에 지시되나 니도 게면 니슈 숨기 다와 중립이지 니슈 게리 이비나 니지 미지 뭐겨게 전위지 체험요스 좋아 바바 저 레네디 겨르고 있는 뭐겨게 전위지 체험요스 너무 요리스 디마체비나 먼저 인텐게 바포 디나볼리나 토다 파신도 좋아 다 지시 단도 공식에 다 자한 저 펜지기 니저게 좋아 메스티 다도 마다 돈리나 토다 파신도 디 퇴주 나볼리나 지시게 다 레베디게 모디 카레스나 레베디 준다마 준비 다시 체베기 규림게 세시지 교전 나로로 예유베기 매니징 미시 모이교르게 무엇이 교차베기 레미지 리샤스야게 딘제게 방다 딘딘도 우스 디마체리는 지시다 먼저 딘제게 진미 군인이는 카와 겹지 깨지 체베기 규림 나로리는 아니 무엇이 가르자조의 체토구 요리시는 지시게 다나 레거치야 규정디 딱 그래서 그래 레네디 주고 유다 메다시 체베 규주디 나와 중리 차내레 규주 문투니냐 남자 체제가 레거디 주고 유메 딱체 치게 인스르바 규주 문제 레뜨잖아 아니 공스 게다 덴제게 메니디게 너지 진미케 그래서 라수서 하고 무베스 레뜨다 디토네 있는 무스 공스 규주 문에 셰비나레 규주 체제디 있는 지시게 딱 규주디 나와인다 니미 니시사장 진주 반야디 있는 아니 레게 디중가 유메 이토리는 당시 지하기 규주디 진주 담배기 내던디 있는 무엇이 인가 자주 체투기 이스 이제 지지사 니미 문에 셰비나 가레스니 규식니 나로리는 공수대 지식니 펜트니 진지 Sekarang ini, lusun risa di tempat tinggal ngaji kubi di dalam kerja di kerja nampak hasil belok sendiri. Di mata begini, kuni ni kita ngaji lewat di jendela ngaji betul sebab di tujuh jendela tinggi ni dapat cukup sahaja yuris. Tapi dapat cukup tinggi ini ngaji tinggi tuan ini bercakap ngaji ni jadi jangan di nampak lalu mixer ke tempat cikgu ke. Muka ngaji ini tu jiris. Tapi ini sama di ini ngaji ngaji. 但按你做了给家政铁的拿到车间，你就人多的带钱，你为什么让那个军长嘛准备的公司给他那些钱活吧？工作公司那些没几个就当我的让那个军长嘛准备那些钱活，因为那些钱给工作人多的，全给工作人拿到车间，天天人多的带钱，你打完卡再钱，那肯定那些呢，天天老送礼呢，打完主，这把那个军长嘛就当些钱给工作给忘记钱活吧？他，你这方面钱没事，他一个人分担上哪方面的？
1: 这所以有嘛的，但对面对他们公司的，这些了，他都当起，他话出生产的很多问题呢，当然那个军大嘛就被打起起个意思了，这样个，他话你的，你们你所长，其他他话从新南家起来吧，并不像是那样子，反正民族给他加成给他，你那个对面的，个人多的些的呢，那这给他，这些呢，那个的军大嘛准备给，那最讨厌的他，就是人数大呀，他自己起来给他和。
0: 如果有没得当时你们就结果有能当，他退出去人数大呀，地套里呢，地可能大主要是什么都捏住，听见的，难得去更多当下的大主要有的是地类的捏住听见的，难得去解释。但地更多当时捏住听见是要地更多当地成为呢，那就春节那边难得是你迎接迎接一多年，你还是不熟悉，你这些了，大多当下的意思。地马这边呢，地南罗里呢，你可对呢，大。
1: 就是你说当吧，那就是当这可对呢，就是你就这个问题，他先不好意思，你那个肯定可是你那罗里呢，看你那同这几个就当个赢了，那你说个就是的，所以呀，他就是的那几个别说的，当然呢，那个的军队嘛就被当些些讲，所以他们有点虽然这些别人没什么说他们当不当不当的呢，他同这说的，然后很多他说，是吧？同这些，那那家些东西都是让你那不中间，都是让你那几个呢，你就这个有的是你看。
0: 先民族，你每天上班的，那那个人家那就听见那个人听到起控诉处理，现在的偏见那个人听到，但那种你做家政的，可能下面的听见那个人听到了，已经一段了嘛，那都当个月子，一到他妈当个点呢，听的，那大大点民族，你每天上班呢，那就听得可惜的，我们下面呢，公司给，那这些的，那个的军的，那准备团队呢，那都是其他的，就给人多点，不恰恰的呢。
1: 啊，你听的，解释是吧？老师给提醒的，大娃出的吧？啊，你大娃出的那里，没听的，听到大娃你的，你们你说啥子解释？没听的，那不然那个地方那个解决，那里么做啥？那个的如果有没得事情，你有意思，人家去的，就是说大娃的，大娃的呢，听的在听的解释，你妈这边呢，你听最清楚，当然听不赢了，当然妈这又是你自己穷差钱，你听最别的才叫去解释，别的呢，只是一个大。 大娃出，就是什么差价？啊，你低配的，大娃你那，你们你是咋样子的？就是条件，你们团队让每个军个月的每大爷给每个几年是，根据公司来交给拆息。你大娃给了条件，啊，你就是用的条件，啊，你大娃这里湖南大队有军大嘛，准备拆息给大娃包几个吧，给你六个，今年的接到我给，你拆息条件，你们你的。 大娃你的，你们你是咋样？他就当大娃送的菜是几碗吧？你拿我的，你给是这回事？你去，啊，你这当去，用的初东西别送错，自己那个多啊，我的这回啊，工资的给个钱，工资我这日子他去接下。但你拿我了，我就在这里嘛，看不得看的也是那种那做成绩给家政。你拿我了，那工资就给那些他们拿我了，看你接下来是呢，也是那么做的。
0: 你做给天气顺便，天气热点，你做给天气天气大，太阳人多点，大娃送盐，养母大罗子去买，你这一不一呢？啊，你，大那个军大，军个月长买，他们就，那个给他买的那个军大，你个买的这，大些钱给军军的呢，大娃几个小球买，其实罗子月，啊你罗送嘛，贵的，罗送哪路？啊那罗子月给的人呢？你给大大些钱给军军球吧，那个军个月买的，大娃你呢？给球买。 但开始老送人的，人家也不吃香槟呢，啊你，你那个老送出的，我的那个也不吃香的，啊你，不然那个军哥有没得也不一呢，到我出来也吃红的，他是不是吃的？但开始不的。 규주디 규주디는
2: 제시지를

0: 给狗看哪个嘛事？天天狗给夸我大娘多，舌动了就狗，是绝不呢？打个中部，金别打不开，大年出不到年岁个，是绝。天马儿给我提，让给要起了，退休去用过别，管不当我谈起，打个中部，狗拉不住钱，塞了绝不给洗，是绝。可有养狼的拉不住玩找一次呢？同边他秋女特别说。康阳明都别老朱口去连么长街，替咱们苏金大爹随即开学，解决么谈的，打个中步，去屯子面板塞康对吧？写肉写句，文家短途是人那些家的胸前面家，可多钱是可以吃个钱，要么钱不写了金大爹，打个中步去塞天子替咱们的面写不记印，咱们在前面说，去吹不到不打个心，塞几对个，要不是谢谢，谢大。帕里迪达都搞不起这么多个，是就，可拉家呢多些社会气息，天天都上班。古小提没闲了，就家去搞我些多年前面班。古小既然给送不得，帕里迪都搞不多了，朝阳还讲上不多呢。天都被巴里心不塌，每次的三月还没赢，是就。金大哥，帕里迪要么是就是，要么的可为十三家产我这些女兵，是军场要了。在路上那不巧说，鞋子满场路过，谁觉不他？杨大哥全部买吧。去给路上那不地里周围生了九娘阿玉，同在买吧，干脆洗肉，谁觉不他？杨要钱不借，强俺巧说，解决成大哥全部。去大不认真，在扛你不干脆洗肉，谁觉？可到前看杨的社会去不他？金大提车里证明拿出给明白钱的，让给看要了，才能地摊地去小姐拍照没拍过。文江团他们车里塞了几家，这手没变，随着东边去买。金大哥塞了林总游客给打个中包，说他同时拍面都归我他，杨奎让给要了，恰恰巧巧。解决不谈的，打个中步，恰的面子可能算不赢些。小朝今天都不去给新娘明一些，天天去干这些那些。舅母，老娘的生日打个中步，卡过几块钱，打个中步，今大给人给送不定，塞的心都心不多。解决。团他们今大提生了心不提大个明年半个，可能真就冷冷都担心，赚不到年米板。提得比那个时候快了，出现特别像西村的羊，路易城堡的少年。金大哥哭了，是冬天这里，出去前我去给热一年西村牌。可金大哥现在入酒店不提得不，二片可为每个冷去了羊，头牌没够西村。金大哥提了你，去给七八他在南门牌看你歇息西村。大哥准备金大哥进去，可为刚才水平西村不呢？金大哥。又是了，岁岁难听呢。现儿是弟兄七个别干婆婆谈的，打个中包没办。现在俺们爹家属明白，看对年些最近，就把那快干提前都收归七八单着。我说军警给鱼都给我提醒去，看看。现在俺们呢，日子忙不停这叫话急呢，先吃饭。请大哥听呢，大哥空闲人，要做大了，现在俺们就会够了。明儿日子街上看他，周七街上去咱们路街叫他吃不赢，谢绝。铁蛋儿金大哥，可不我七七都打马尾子呢，打个军备光我叫叫他，他家家七心，是东半年这边催得起。杨金大铁，给坑子铁蛋脸，兔子面板，看你洗肉，是我不愿到给。拉给水穷了呢，打个中杯，顾小姐，打给夹菜水平，他你三卡看也没法抓个，谢绝。杨金大的面板，超不，给他东三十呢，铁律三的月都叫你，超我上线对他，给我素质起英雄，熊长不过谁，追不当班对面熊，谢绝吧呢，打个中杯，金大金，三瓶钱铁都不算了你，追不明长不记了谁，谢绝你，对娘都上班。给我听你新多年写什么写都别提人哭了说不得起这些来年间给我素质起了样目鬼提得不起码不别特别是今年间起过少年金大哥阿拉教授是嘎达玛塔天马要不去阿拉地别恰给得不起切送阿汤切记金大哥拉娘的阿拉鼻子领口给打了追当切的面板阿拉鼻子看不提捏大写的找不出呢打了送儿去谢去打个中杯请大哥现在朝我心都上不多的可我你落去查你怎么卡卡别阿拉应别是痛高兴谢去 진다기 아라디니 비즈 칸시다 틸레락베 아자 큐르 샤미시 지주바타 다기 중부 큐깅어 칠라데니 다기 통초 지주모 라냐니 아자 통외 찾게 채바나 진다기야 그 치링 시 민치탄치 아라 통괴치 티모 다기 중부 아라 비즈니 바샤다기 괴치 티네 그 심키 시당리 괴타 타르도 시웨 남규 탄치 진다기 사람 도미 바꿀 바시 개베지라 라리안 냠베 담기 모두 잠도 갸 미충하지 진다티 초외 남바탄지 규치 체빈 시주면나 그 다기 진베 다고키 기랑게 달라 내린 전상 서기 전에 심각히 세탄 동와 지투 롱스 주기 총마세 티초 신비 아라 닝딘 테 뒤즈도 부 쓰레 제와 투지 내라야 코웨 뉴치기 동와 최미 제착베 Gyurki Gwangpu, Gyur Lamdi Jintaki Tu Zhuji Kami Chungyuna Ya, Nyanja Namke Zhukdar Chakbe, Michin Ki Dabu, Kirmi Dajawar Gabgyun Cikzuji Nangdu Mochi So, Shichu. Kui Damdi Tuyabata, Jintani Gui Chichir Shoni Mibar, Lo Mangpu Na, Dagi Minamla Mugui Ta, Chokbu Chor. Gya Gya Kuna Che, Tuyun Shingpu Na, Shige Tuyge Chewe Purub Chi Gya Chema Chum. 다기 김투 용민남기 춘에 큐피베 기우 손자식이냐 고외 쥐약의 추디 카대조 토기의 지혜마충 다니 큐 양발키라 고 당양도 서동기 차와 외라 주발지 딩인에서 니니 김상치도지디 남야 채월미지도 시춘참 랑키 요부남라 등기 민규 체베 체리 세나티다 외수 직숭괴베 가당토 다딘 쿠니 냠토 서동기 차와 모마 주진 심아 루주 치웨 세리 침니 제베지라 총강 낭토 내벽기 창사 통신 이원 슈노마 남기 강조 루시에 지웨 냠규르 다신 뉴치 파미도 제베 니가 럽투시 튜디네송 진다기 코킴도 순이 장기 분치다 일미기 세괴 토범이 바자르신 참지 양배 코야 거구 이츠마충 테다르 밀루 추차 니기진르 닌다르 서동 롱주 코니 튜다와르 체비 조 기진 갸가충 티네 진다 대종 송아나 슝스니 코 카르왕 십시 치급 다기 중부 밀루 망습 가와체네 사베 규노 남캬 테냠도 슝시 송아디 튜티네 송 다게 중부 착디 용스 체신 냠타 장부네 스캬웨 초도기 튠도 정유 규네 미유 팀그토 원경 뜸 말릭 비실라 람바토 코군자기 송제 착장 부치네 도부 미유 남이다 착분기 콜라 괴소고 퇴무충나 뉴와 루딘키쇼 팀이네 괴수규이 시주바나 다가 중부 응아 티디토 다니 보이 냥마야 토유메베 녀로 장부규도 송웨 교무니 칼라유 타지 코오 켄츠라도 유베 지치 켄츠시 지주베 차부시기 기지상디 그 추니부 체바타 체지도 최소 루진 괴베 쟁가다 원경 코베 루딩토 무리 샤지미도 탈 코가몰 근디 사타르주 코 리터시나 조와타 테가르 쥐람키웨 럼슈 쥐바남키 콜라 세노자치니 치글리 깨바탄지 니츠남 다르 므충와나 다키 징도기 중부 처월 송시 코 니바타 테마르 깨브도 코니 렌킨투 치바르갸 콘슈 루유남 타벤 깨브 니람토 수규모 충와 니로 부딘토 샤바 다키 렌싱 니츠갸 신도치 타지 다기 김도 왕부의 라냥비 중부 아섬 유바 탐시 다기 경과차 원경 개부 가출 모충는 고로 조마표비 치달치루 개부 가치 제도수 시주 할리피 다기 루유타 다기 중부의 등규 남샘배지를 세계 침부소니 왜 마원유의 기호 교육이 세바디 교니 카차 미국의 기호 시인바 다기시 다니 교육 총계 대대비 기호 무치비 초덤니라 유시엔도 성시 지갑합니 코 특신도 주 다 종기 침부 박다니 유캬디 겐캄 사쇼 군토 캠캠베 탈 할리파무 스탐 수르빌라 대중소니 개부사부 칠피비 니츠 코드 중티 다니 정유 박달치로 웬강 다게 중봉아가 나치수 대중소니 김창 동심바나 치수 코나 쉰티다 모시니 김창 지도교 다기 코치 발경시 코베 튠도 가와 창리 대바시 다음에는 공아스니 미신기 소치 심시 웬강 코디달라 삼시 미바 달라 록다타 토바코나치 Thank you so much. My name is Kaur.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미가볼 샤먼 나부 역시 장도치 다그나 슌티 튼도 사초 망불소니 가와 장미치 달사디레디 켄남타 모시 내로 금젠티레 코 치다 상신 치르 유미 켄츠 도바 메뉴상 시주 자샤웨 등규 년차베지르 츠부와 나시 꾸용기 남물 코니 게오 카마친 신비 나 슌티 녀바 치비 렌즈 콜투바 냠비 콩추 给我扎下我的康不西都螺丝就接你那么细心特别我是东桥玩具他们这些他恰让清白这边去了嘎嘎着追啊人勤土虚周围次呢其实没那么对别推了动大勤土球队穷问你查过面前我懂了你的对吧机器提拔可其实土这就困难往的送完你去康明穷催家我们宁康宁康过了呀全姐几波丢过吧一时母他你推最天不读吧可给我们其实土刚强做生意也没这边呢给你什么他的几个意是根本穷完呢大给穷问你们这个其实都叫上了面主刚面穷心替你们努力马给玩的 天天人勤土罗用为蓝白土给我对过我提当车金可你女姐给东为热度实行安年写给鼻子提当对着你看到他们那么也没区别鼻子提当对着第一些老是以为一群暧昧同写路脸心动铁达归龙龙土可不勤土表现从三年你是什么女的你是什么女的 大家聪明你是第一个季可别看到头路送完了天马儿阔没不敢接重送的先给切的抗压没穷为他而碰不提因此一股他别勤都给你拉不起不他因此碰不马前边给勤都给也马前边给快碰不提重新都给我一去去给这边冲牌压了起打了这边你去提点心别天你给我对过为登局来讲也没拆起我们一呢谢谢 在那个部村部会登局审别去了，一个会登局团结的总班。那时刚听我提他，扎下我年纪登局提，给我对过会登局来讲，我才起我有点心呢。干脆给我扎下我提，第二步去。当年可不让去俺那局别登局研究他，天天给我对过我提，突然生意是去年，突然就去给，给我扎下我提，干脆滚球切碎接送。 给表写不进去他真不问你念的说你给我扎下我的就不来端的可给表看得起给表可了心目是别次呢可你扎他妈的他们去干部有心我多拿了那三万那我穷啊那是出差股给我给我给心跨不起的那位给表写中他借给给登局那打了血迹接送 这下我的面板给我认不起机器的一许区域金别创不谈因此也顾他吧穆斯林吧给我对过为碰不接仓点总不行谢谢位给不那些给团体这个团体送板这下我面板大给团体这团体给我认不起可我看满心没人把看到特别切的行
1: 看不出他看望我三年杨天年看不出人意给一区别大事今日给我他们这个口没用团了这位戏剧不听你团了那把些事记住给不给南给等路给我对过位谁随随他提醒一区区给这边冲吧因此也顾他吧马前边真不我南给这边让说说他给我对过位玩了穷别那去南这下我提前都没有戏接送 给我扎下我的，干脆先别当那面别去了。过后又有钱的面板，给我对过我的，过后大张旗鼓，谢绝不谈的。给我对过我国，让个平民脱下的，心目到位才能抗拒，请不起说那面板。给我听这些音容，让人了点精神要些。给我对过我的，是给你十几天的，老舅说贵贵不多，解决。
0: 亏他们了，天月他们去养钱，钱不穷嘛些，给别投诉人，我才钱不晓得。忙我女为给我去给，铁蛋决定起行吧。大错马上常不当细学，即归我拿。这些问题，给我认不起，对过我提，我给给我用数钱没别，可钱没些，即专门安插你西风西短信，天里看难得别免息亏真本儿区别去了，干不西给，亏没别不呢。 差贵别，你瑞西哪哪头端穷啊？天门给我对过的，和这几兄弟，咕噜咕噜也冷穷啊！他拉给看我七七七七，催的通啊！他天了亏别，给人他们去行三年，瑞西当面马团板绿，天天咱们过吹不难的事儿，给不那些。 기훈, 테르 염체 채워라. 차왕어 차지엔 티더보 고외 미스티엔 나외견 퇴바마 귤. 그 룬반 남기 대로토 중와 통퇴 인용. 기후 자자와 티 미유 동아바마 제너 뛰고 티니

참 대립뒤의 디린키 감숨주 계산에도 리체나 제티슈비랑 퇴차자 슈톱송 디린의 첸종디타 적용슈켄 양진키 리첸히르십시 챙구난켄 깨준라타 부산정들라가 섭슈네 저구충충 창마 리디신기 등안에 참여용의 민두님원의 슈인이라 등특기 룩뒤의 사바티라 남바 사바지타 러와 사바지 장시 모투 등토 깨토비 러와 영원의 슈인이 前两个难处，姐妹的钱呢？养家儿，解决不起。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샴라 도지지게네 까망에 생규슈이 중국중앙기 직접수지 기급기 주시 중앙무위기 주시 시진핑키 니두 까구이 계제나네 양타비 시드윈레제 다와주바타 라더러 차규네 윤진기 랭게시 인베 네바르도 닝주의 대정체네 롭종롭스 춤제 유디 사덴타 야제르당데 르므가 당정조타 야제당윤타 리제베 당주지벤타 망라편부준바 체리당 편베 중구 문생우주제 제네 라렌타 미마 로주제지 십제도베 제제 우유도교로 군대동구베 내소나마시 카즈시로 예급주주 시진빙키 베징미마 소강침으로 중국으로 제대한 츠르나와로 패비 조르덴지 제보 압둘라 제도 니부탄 지민나오시 시진핑키 중국 조르덴의 념도 고르시비 중국 침부시 라더라 치대 념주 제조소 초마 침부라 튕주로 당 兄弟 지수 치로 당내 념도 념주 제조지 대화 치비 제지 말라타 제지 제점지 멍시 치비 제지 정남 송종 치대 미지기 리왕 지튼 초보 되기로 군대 동대유 제송부시 카스 예급주주시 시진핑키 알람우지로 댐지 따진징네 공기 마글라 메마 지도인 계급기 신신진긴 시바라 주시들이 슈브시 서고베 그서 소진부네 신도 시바라시나 지만 제주 캡콘소 장가라 말아 조기로 피름 삼부튼 유지 니도 뉴스로 레로 되도 중크 예나 총라 라도 카브라 동주로 지타 지 숨동 숨게 되면아 계속 곱지 곱지 예나 장가라 내기 말아 조도 바다 로도 바라 제주 코니 코리 치 치동 시빌라 장가라 장수기 내게 구조 말아 제조 시비티 예나 총래 다그유 창세기 계속 곱지 연속이 버시 서고베 가서 예급 뉴주주네 신도 세바라시나 예급 로소 직제 뜻이 쓰는 십수리디기 정실리 니도 뉴스로는 더 뒤에 담에 봐라 장제도 로구랑고르지 로소 멍시 지구 치 니동 숨제 주저 제당 숨동 유버티 퇴송물의 자세 십시에 지사 구파르와 공주 버시 중앙 저진 순회 간에 진도 된바라 당세 차도기 주제 소비 태동기 성진의 수 다주 시비 최대원 차조 비준 rizhe sobe tedong yu namki nangtun marib tashi yima tang nar masun kienki kiwaan la nuz suwa so nedion la dongdi dongshu chelu dangde ta para sobe tedong ki jingge tedong kang duen dong nye gilha la che ju tang jingge ziyang nye dong nye gilha la cheba nye bu jie ne si nye tu ba che yu bari Ari zinzi Trump yi jizai nyushu xie nyin zhe lam nyen zhuru to bebe zumi nye xina nye dong nyushu zibdun lu 나와탕부 세징이네 송 하나제 랑코르탕 아자소 튠즈기 낭제 고제자즈 공주 바로 토르동주 마시 말세 뒤즈 제제 뉴슈 시니 바로 말세 사즈망보로 준디 응아공 주위 목두 넘시기 수견대바타 대금디 초대부 예 정비 정시 서슈를 시나 내스베서 원이나 말세 용수 우상타 우람 되는 괴베 네베 자자 니게 응업중에 고타 자자 자다 뉴슈 접시 망도 침베나 우글람 뛰는 그룹에 니베 숨동 주제 든지 등시타 우상 니베 니게 주고 숨기 버리 여러분의 뒤에 제조 자주 주의 쓰라베 와라치나 이스라엘 지중기 니도 잡다 집에 잡다부 시자 군 주로 남자한테 대관 제도 니게 하섬기 수행제 딩고 제라 7대 제조로 단대 동마타 남자한테 다 이스라엘 지 조대 장부 넘어서 시자 군 현단 주로 제조 남자 예제 제점 연계 유제 카세 등이 버리 Nidu, rangzhongi nekham rinkong tang menzhu genzhu dongzhu cixi barma sarba ngoy su ladar chiba tang. Yeyongi chetui shibji cilengi gabarimba yongi cixu cixu jibu ti duene, yeyongi nekham menzhu genzhu dongzhu cixu ki cixi duene bashi. Cixu sabi na, nekham sumzhu soksumgi rinkong namzhan suibe na, namzhan sumzhu soji gabarimba kong su dobi, menzhu genzhu ne zhortuyen dongu iba tang, namzhan ni gabarimba yinbi,

0: mianrin soso yu zhigu yu bashi. Nidu, nazi zhongjir di cianzai xinlinba, zongtang, xiang, chongzu jie su jue de, namxi digi chimjong chicha tang, nyonggo ki zigi cianzai xixi zhongjir xie bashi. Xigu di, zhugu di tuyungwa li xigni, namxi jin zhiyu, chimlu chimsu yu zhongjir xie batang, namxi di zhigxi songjong xixi kibde tangwa, lagu ximbo tang, kangjun, sarwa soji, nyozir xigni, ngayde yanzi tang, zhugu di nyozir ngayngo, dabdu nyanyu soji xixi, sanzai chibi,
1: 芒族村南西陈江县独西塘南国上脚边的不小的清不适应。这个年纪，天地刚爱生就是年终学餐。你看你，你，这种龙青年轻，连工，连干龙青衣。
2: 金竹顶孙了，送在胸里，一人点背，烤了我心气。金竹点价给西恰点点，让先去厕所了，点送去。点点，
3: 今天去金竹天的车站塔，金竹天的西恰，金竹的团结了，活到头了。点点，
2: 今天去金竹天的娘娘康月宁桥。
3: 一个你，
2: 一个你，
3: 配合龙城去。
2: 金竹天这里在你。
4: 내초의 뒤지 저블리 양진의 뒤에 면든 하초 양차의 하세 뒤리 기자
5: 신뢰 의강 변종 예라 의강 기 의병 학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뒤지의 토베 피해제 럼불규 중국 신뢰 의강 변종 예라 의강

0: Drushuki, Ursintu, Yangtaki, Lamniti.
1: Shatsawe, Tenguti, Ning Yue, Yamuin.
0: Tadiki, Sensimbadini. Penjo Lunchin, Yenchen Likun, Purgen Lunchinki. Timtu Teddy Sibi, Lessenshi.先来给他的连接去三星不定的平均龙城年轻的工平均龙城期这是迷茫年纪小白出水国堂刚刚的出水九百八里亚的及天东许局这么着天真的真期浪过大众西北南西的事了来先的提名人的这是迷茫年纪广域出水顿堂刚刚的出水解白牌的唐南新 这是一个普遍人的小白出水果糖，刚刚的出水九百糖，也广州出水短糖，刚刚的出水解白糖的呢，卡说说一下龙井鸡吃那么多的呢，铁东卡松秀有了，铁东林杰水，广西那说。 这些铁东格的山南兄弟云南边的龙井给铁车卡瓦安装的呢，来个给过去，初给松啊泥土出塔，初给金啊墩墩谷，他那些初给泥谷来个安啊杨家修一了，来个给过去，初给松啊泥土出塔，初给金啊墩墩谷，他那些初给泥谷来个安啊一了，地名查出去天下一呢，平均松啊陈龙东。 西北，穷人地北脱了以后呢，人家随大吉，路着南头右边，南国大江过去，那段车站南面，过南的这是了。那些给了他的广义亚洲地区，春农地及青年做松体，给了我做南部这是完了。
2: 那是。
0: 今天给了木头节，三个南部做节的南罗。那是。
2: 春农地带养生是结果的，但在广东吉兰训练时期，就养过养过去的是马来吉兰，就是在那地里下吉兰，可有哪落了吉兰？但你家这，卡罗卡罗主要是没来吉兰，但是这是大，这蒙古籍。
0: 快别给卡修来去，听啥是那民族差的，是不是结不着罢了？
2: 哪里了？
0: 俺国白雪区被巨人吃了，出国给说，大寨全被。
2: 第一件事情，牛肉蒙古去，通过一百大的是吧？
0: 哪里了？
2: 是是是了。牛肉的，你去春农的烤一下，提醒给大家，嗯，俺那说的，养过养过，别就当别的牛肉那罗，可看怎么地当俺那做地下猪的了。牛肉力气，慢慢慢慢，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叫 도 촬라줘야 디리 샤킬라.
3: 제제제.
2: 냥게 쇼지.
3: 제제제.
2: 로잉.
4: 다자자 랑고게 춘음디 지리 창세 인간 쇼르바기라.
2: 나릴.
4: 야면은 피주 치 멍뉴리야 되지. 퇴도도 직제야디 계정 쇼부차되어 와라.
2: 나릴.
4: 레세레세.
2: 다 디나로레기라 단다. 카숨지오레기라.
4: 로로.
2: 춘음제야 되지. 다 지기나 공리 단다. 지리랑 아동제.
4: 되네
2: 직디 나 눈도네 계도 버루체
4: 되네
2: 직디기나 디르샤 치지 유츠 다 디나로리아 나주 춘음디 카숨여리 안다 직디 단다 디리 던놈라 단다 어 콩우 요스기라 여기시우나
4: 데르키
2: 어
4: 데르키 규치체
2: 좀
4: 던놈스 저거
2: 봐 제일 다디 콩 총아여리라 어 직 직제 가르여리 사과도 디 배주 당사 망자지 기나는 저 단다 속진다 지금 어제 체 망을 내리듯이
4: 어제
2: 근데 모르총을야 단다 아주 기익디 단다 양디 뜬놈들이 양디 모르총을 요리기라
4: 그래서
2: 단 디네 디쇼리마 단다 개개 쉬우나 제시 체글롬비 반 合成 쇼리기라
4: 오
2: 딘디 쇼리 디나 나 수공링 아도네 뜬동 개동 인디시 다고 제시나 제임능 나주 망체스탄다 공능아동 체진구리기나
4: 레세레세
2: 제그티
4: 레세
2: 제시치 드네 제시 차장론교야 전合成 수행주리기 디너기랑 나주탄다 공리 티지네 티지니 동 딘디시 디시구리기나
4: 레세레세
2: 제진야치 다디신기 배차시네 기랑 나주탄다 직 춘음 지제 다지 야면은 님 줍잖아 로리야 다지 그 체시디 하나 저 교계학 체시 질릿 롬비는 다지 인지 제고도 있나
4: 제제제라
2: 가지 딜이 담당하나 저 공리 질릿가동이 뒤는 딘데시 심고르기나 롭지다 그 공리 단다 질릿한스 명가동 롭지리
4: 제제제
2: 근데 저 저 징이기나 하나 저 공리 질릿한테 티직다 양 저 저 로직리
4: 레서 레서
2: 아니 두니 거기니엘 선배네 디 뒤덕 제야지리샤
4: 다나도
2: 그냥 카지 코너디 제 배치하시는 더닝지 제비 다 다르지 제는 딱딱해지 딘데지 양 초나슬리도 알 로카지 다 대한 논주지리샤 디나로를 배치하시는 거나죠 다지 교야 아직 답 질링 나도 된데 주는지 제

0: 타코 양고 장고 배주 시단자도 코나로리아 디슐리 이렇게나 차랑 유자 타 근데 쇼리나 시베 소리지 사식지 어 더 디시 choose or let's leon gorikina di ni loshi cha che ko ta yang go jang go be ju dan be gyurim na lo le di chi no ba ko jam ro no ba da di jing chang sing no ba di ge ma lex lex nyam ro gorikina
1: lese
0: on di ji tu ju sim gyur sha gina
1: lo lo
0: no
1: ta chen na be ju che be gyurim chhe li ya chhe num ja ge tu ju di ta de ge la ge sun be ji che si zo ni ri ba ge la
0: la ri
1: chi de ga de su su na ji li chang che
0: la ri
1: ta ji li chang che su ba ko chi 제례가 단위에 소스도만
0: 나리
1: 만나서 초회난 게 계절의 시험이잖아 교망료
0: 나리
1: 좋아라
0: 지
1: 근데 니부디 로직 수준 받고 퇴수 시험을 좀 봐라
0: 나리
1: 담에시 카치게 로직나는 지리 주자 타나 이슈 숨죄 단위 요르발
0: 나리
1: 변화 치네 체나
0: 나리
1: 카치게 양치 트지 니레 마다니 요르발
0: 나리
1: 로디 장제 차디르 때 양치 교망료 개발 진보 요르발
0: 나리
1: 세상 남샹 코현균도 추고 망고 단위 마고 쇼지 교고년이나 지리 창제디 세샤디 조차디어 봐라
0: 라리
1: 야쇼중나 지링아도네 된동디 세시 조치차디어 동안이라
0: 라리
1: 다케세 쇼딘제지 교년 멤버진원의 차샤미나 아니야 가쇼레 르 창제 소마르 뒤주티 로직 주디 잠바 아니 지른다 쉐고로 봐라
0: 라리
1: 레세레세
0: 노
1: 노 도시라
2: Tujuan anci langgur tuan ni dona sila zirong langgur tak jongi sija ya pemaya na kerang kalu a cintin sila zirong ang.
3: Tujuan anci langgur la sija ya betul na yang langgur ki jenjar ini rengi ki semudum na kerang cetang tiampe kalu a si kalain.
2: Langgur tak jong ni zena pita.
3: Di ni awang cha tiampe tinju kunjung ju kerang ki jundian rengi ki langgur la tak jong cetang ne langgur ki lula la jenjar wa jutap kintu la.
2: 今年，克兰克兰国的农坛乱了，春秋七大年，可乐是不是七大所？兰国东格给军事铁天道抗力用途。他的克兰克先行别李前第尼，今朝天天来参加南西列前，兰国大将是第一。兰姐，列前南修久了，格是修。
1: Hello， 先生，公干啥？我来公干啥了？来，先克兰克一下吧。 대전 대동카나 뉴스 취조소라
4: 로로기나
1: 네세 찬카르슈이나
4: 아 틀도 있으길
1: 네세 틀도 없으나 샤바스네 근데 교는 거요라
4: 어 사회 보장에 교요라
1: 네세 네세 도시치 아니 나중에 전화를 야단데 된대 슈비 겐토디안라리 기랑 기다치 랑고 냠소데 다경 테르치 근데 나는 테가 손쇼요라
4: 로로기나 도치라
1: 네세 손로나
4: 로기나 단데 녜 모드데 당이 로니 팀브레라 캐나다
0: 네세
4: 로니 따텔루트 탄데 셴지에디 친데 따다니 친데 당베난데 셴지 제벤 바이잖아
0: 노
4: 따 모더디 녀차티트 콘즈티 바오양기 지유지 제스에다 콘즈 히네 모터 녀서티네 지유 쿠르체 땡안저테 바 동도 바 인티그레세 따 디쿵리 페지 숨겨 쉽게 따 텐라치라 나케 메슨지 눈치라 지우지 제브레라 그냥라
0: listen
4: 어 테네 따 단다 따티 꿍리 디 나도 메슨소 지라 더디 신식 도용 도와잖아 감베스 소데서지
0: 올
4: 어 따티 어 단다 꿍리 랑 디나도 따 나도 데트르지레라 텐디 디 녀네 지우디 제네 따 단다 콘투스야 제네미 따 kyona di kungli ngadong le sime na di nan de konzo ke kungli ngadong la chiu ji ye ji se re di moda sira tang me na chiu ji ek ma re sing di kan re na chi ki kan di shu wa san ji yan kan la
0: le se ta di di ri tang tong ma ngana zo tan da kong de kin la ni shu ni shi che di na lo le di shu ri chi li che zi mya chi chi li ta pe sha na kyung mang lo si ral di na lo ni chunum je be kap su ngana zo ta chunum je du zane yin jim ji tanda kampa tungi saya di tujuh di yang tir kam nanti yang gyal kuali aji keuri cunum jadi rezil
4: ah lelas lelas segala
0: tadi kadu siom nanti tujuh tir kam dah cikup cikian yang nanti tadi kau tenggu siu azam ri
4: 아, 네, 네, 네, 네, 네, 네,
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센시

0: 来，先给那谈谈，俺做供应地块套了家，谈的地差不多几，跟着是那个多，给那地几，将来是哪个呢？来，先给。矿工说，先给那公干上司，矿工给谈的南瓜地所中的团北各位呀，谈的第二马的呗，谈的块价。
1: 哦，
0: 块价给谈的地，国家交马的呗了。
1: 哦，
0: 地地里是个是，他说的这谈的，俺做第什么的在，出不就是活了？
1: 哦，
0: 在那里咱也不提。 几个学呢？软陶瓷刹车片是个了。
1: 嗯，
0: 他谈的，他说的，出来套了呀，军队培训起来给谈的地，块价差个小嘛的呗，谈的。
1: 哦，
0: 矿个地，地里多少年不的？
1: 咱差个地，
0: 今年用过人嘛的，去跟着那个多了。
1: 嗯，到底可多少年了？今年用过了？
0: 来噻。
1: 一年两个那做，他就看看努不了呀。
0: 叫你去搞个，
1: 哦，就这样子的。啊，他的地是买卖的啦，他的年不是买卖了。
0: 是是是。
1: 这样做呀，搞个了，看看那个，这特别像他别像是那个那组，看看呀，他的，江浙小马来了。
0: 是是是。
1: 他别像那米出银呢，可他的米出那落了可多高头。
0: 高头了嘛。
1: 高头不起。
0: 来噻来噻。
1: 他其实差个的几米呢？俺出那落干么？同样来起啊，肯定落了。
0: 对，应该是差着呀。
1: 是，他人是差着。
0: 差人着呀。
1: 是了，那地差个地，开就开了是那个那怎样差个地地里，成本差呀的，他话都就他人不，人家就该那，人家可要我的。
0: 我的看是呢，别那拉拉说不，就别跟人家，但是，块价的修起皮具结果了吧？
1: 是。
0: 第二个呢，块价差不差的，人家那就还得蛮贵的吧？
1: 是。
0: 第三双张，第一个呢，他的块价差个地差不差的就。
1: 过了一段，咱把工地不拆掉了，完了。那现在年不低，开局做的可以不啦？那是。
0: 那前头年不低，开局做的可以不啦？年不低，低些，那做忙些是谈的，嗯，改革，毛主席买完了谈的，当然。改革，改革差个低的，他可都说明了，低这块看看能不能重建那老了，别就当做着些。哦，那是。他的差个的那个那做忙些就，所以那个大，他能够就给我们这样，别就当了。
1: 那到底是那么着切动作？
0: 是，是是是是。过年看年的确晓得。来噻来噻。那现在谈到电脑了，人家空气中感觉都有了。来噻来噻。那，但现在给他广告谈的跟着那个，你说德博亚恰想呢，早期去港内的，可能跟南国的，这，亲戚去，结果跟这个去，穷人这个人打，也免呢，这南下块军都这。
1: 我说他逃不掉这欧亚的苏浙南国移民，等这个就引起南国的开始不是晓得吧？了，晓得。
0: 是，
1: 他那今朗个开始提下的底下，啊，其他呢，他的南边去当么子穷的晓得。
0: 哦，来噻来噻。
1: 啊，那那七六了，样的，嗯，差个的，年不人家老有了。来
0: 噻来噻。
1: 他看这个样的，哪里多？今朗子他自己啊，过年不的结尾呢，叫做助理。
0: 哦。
1: 过后来是呢，俺做看看结尾不如了，过。
0: 都是他这讲大点就是呢，讲大点啊，然后贴了的忙了有的了。哦，教个助理，现在人家看看的，讲的节差子的，他的这里直接去嘛说，早餐下下是，最没休息，开下下是，天天都多，天天人买的，
1: 人家的俺那说年不的教个助理，差个的那样，的是这里这当然了，正伢子出在那里教多的。
0: 来噻来噻，
1: 天天开学的，
0: 来噻来噻，
1: 喏，
0: 多谢了，喏。
2: 推荐俺去兰国东岸的多纳西了这种兰国大酱鸡现在也不买烟了，去让卡罗沃餐厅修了这种啊。推荐俺去兰国拉记者也不同那样，兰国的鸡卷家的人，人一鸡三毛多呢，去让菜塘店边卡罗沃西卡拉银。兰国大酱的在哪片他？店内网查店边电视观众局，去让去酒店人一鸡兰国拉大酱菜塘呢，兰国的鸡卤拉拉卷熟了就特品多了。
3: 店内去让去兰国的农坛乱了春种菜单呢，可乐是不是吃单说？兰国东阁给军事贴签到抗日用途。
2: 他的去让去三星牌列钱店呢，
3: 金主贴这列钱给南西列钱，兰国大酱是便宜。
2: 来接列钱南小酒楼各自修。
0: 给他母推，他的供应地块套了呀，俺就让查主席跟着那个的家里去拿着拿。
1: 那是。
0: 矿改地送给给他。 shogo de les.
1: No.
0: Gendo shogyo chen liya tanda, tanda ngarang su langgo ki tanda tachi dambay gyurim chorba. Gena liya jili kazu zishi gyubi na xine tanda zhugam di jiu rei chi sungudu la.
1: Les.
0: Jirin bu res.
1: Zhugam num diragi la.
0: Re, tanda jiga na chena disi duwa la.
1: 变速箱 양지 나스 에딱 근데 저 놈이나 나도 단다 저거 말하다 직직 견이기나
0: 레슬레슬
1: 놈들 인지 제우리기나
0: 로로로
1: 딱하지는 야 직 제우 말이 딱고 근데 저래기나 나도 디 단다 주요 감디 칸이 요리기나
0: 레슬레슬
1: 랑구지다 야 라구지
0: 저발라
1: 라구디는 야 나도 놈들 디 카리오리
0: 레세
1: 그린은 배차잖아 당은 아주 지리 티게네 주 엔지지 버룰이야 디리 당은 아주야 랑구진 단다딘데이나 양디 나나주 디나로리아 단다 랑구지 감카 응주저리라 디나로네 양카세 팅가제 카세 티게제 단다 나나주 단다 모르사바니 르잖아 단다 디슈바기라 아 다견로 뛰지
0: 제제제
1: 아 갸게슈네 단다 바우양 소차스 어디 가느냐 단단한 아주 눈제야 되게 카세브스 지율이 그냥은 아주 단단히 먼저 대 배제다 가림이 다 찬용구 쉬우는 지단에 아주 지 개네 주버룰이야 제고월 눈디 인지 제고월 그래서는 눈디 양고장고 배제다 자 디나로리아 니로 망부슬리디 이리라
0: 제제제라
1: 로이라
0: 네세 로로 아데네 첩지도 단다 권이야 단다디 코르카 코르키 내든 거저나 닌기 인간라 세브충 토지치 제송도라
1: 네세
0: 네세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변종 롱친 년티 리후기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 냥다니 진수부
2: 변종 롱친 년티 리후기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 냥다니 진수부
3: 생은 이제 공감상 드리네 변도된 배체 조숨탕 진짜 개배체 니슝아 레스미 마시
4: 팅디리 채난 슈규낭 퇴송니 왕춘정키 계급 사빙위 강 등위키 수지 전파 왕채창탕 슈메낭위 거탕
3: 정영지 미지컬 미마티 지계 수지 시진핑 경화수 삼의 일의 장례 계급 고려로 송정 한리체대 계급지 계급 대자 송제 사대 당위 거
4: 중크 배정 유거탄 링네키 계지 짐소 급초 배지 퇴소위 견지 섭회 모토위 견지 체배과
3: 연진 하이 정 미마 투조 윤윤현 강 당주의 자제 총도 조정 나외과
4: 감스된키 서거 청결토 토르탄 청중 모장 진키 레퇴는 더심 나외과
3: 류장키 머리 스구도 레퇴는 더심 나외과
4: 장정키 서구카키 개용키 왕부견 견토 교교 원고 체배 니무팅 주배 체자 롭스의 체고 나서 배외과 서힌
3: 下面的听地列前期南团习政堂三人团德里欧南内最别子你对让尿中等位的书记王俊正期拉萨了结合色别文康等位的书记选拔黄志强接不堂徐美南王师王俊正期让尿中等位的司兄期辞不许你黄志强堂接不了格子徐不堂结合色别文康期团员什么呢别的列队的接不了那我了突击些徐南师空期罗迪云习近平的苏星南位当中央期绝面无知我 让尿中等位级别的列团国了直接书记习近平的党委各国开前堂退入设备党期培养自治拉得了团结定时前列电令堂撇解监控他怎么都是借给团结写了腾讯团面前面制作全用习近平电令堂编做了巨大空白党委那么里吧监控合流了苏尿牛的对吧他怎么是会撇解牛吧制作全用所查解空白解那么怎么写团员 纯粹提到了托本尼罗迪云习近平的索性能为党中央给绝灭物质那么他借用美食卡的密码的各界别尊那么他提醒结合设备文刊所中央给文字开来的修正解决那么这堂卡车的美推云什么呢结合设备文刊给直接书记习近平给各国开前堂党中央给特别规制卡拉得了团结定时前列蒙西职工组织团联系开前拉得了团内撇解
5: 重视他的作业题我们在讲究的修行前的别的编作堂制作编建筑就是理解开心培育这种事王俊正期你说呢我从我国做了一部堂那么这开心堂联系开心了规定定时不动的堂对或者用的我们是学习规划忙动着新预备第四兄堂我们看我了你们来定时不用就了我给提备忙我堂卡地提备起我准予第二个设备文刚给我军心别的来的来讲究的起来
3: 你们来就这些推过仓的动物汤你们来切工加起的当内平常运营的贵当北大空白用就是贵的当贵我们在接着的起初接着当内联系开前拉达的汤累积当天准点被团内撇解开前蒙西职工组织所及的一段文凭东西写的动物汤预报当对内团结领袖什么批文期的撇解团工联系的编着了联系汤撇解的联系了就是奇怪
5: 忙着电子团的党内我们在团子也平时做动物汤我们平时到了我们什么想的为什么搞出去纯粹电动动物汤创始的校园内他的用就是工地动物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百姓老
6: 黄志强起

0: 오르카소소로 개제니 슈접시타 정종구타 개제주주타 정종순파도 생글링게 전닝 취미 루제 진초 금니바 고초샤 시전랑 튼 치르튼조블라네 링게 총무주는 그제
1: 생글링게 신도 제베 세니주니 니지 고모로 전닝 취미 루제 진소 갑니바 계급 뉴지 켈슈 루제 칸도 고조이버시 계급 주주 내용의 진수 주가 조제 주주의 지타 취미 니동 개미 업중 어주키 진도 남자 업중 어지라빈데 진도 잡고체육시 고종 제고토 취미 가자 고타 차 순구이 미 자이 취미 체제 조정키 됨주 진도나 태주 주가키 취미 미지기 미지 진도 되버타 대지기 됨주 진도나 텐공타 진풍 생제 냠지 주가키 취미 가자 고타 차 순시이 존재 되버타 태주 주가타 텐주 루카게 추미사메 가즈구타 차 숨닌게 중대토네 라량 신도 사바투이브시 셀렌제 제지 세르고 다와순춘게 토슈라리뚜 집전난데 이시양제라네 렌제 소영우르능시
0: 다와가시에린 파자 팅만 중외지 아고키 광단 차바탄 춤제니 유기 삼바소 규겐키 슈겐 테베왕키 게지 세고 니드웅은 세 테베 파샤 진데게베 친이 슈진이 게지 세고 안스르 아고 시동 추기레 게와타 티 다와숨 춘키 센도 토슈 데드여 티안 타덴기 세고 딘자 파웨 규겐니 아리벤조게 뚜엔찬 신도 친바타 아리게 첸냠제 첩소 우연행강키 기가보 웬웬바 신도 친바 아리 노시부 유린키 아리게 푼 츠르뇨체 토르송와 디신 점링 시부 중앙의관키 균튜응아 스르뇨와티 스르기 링콘러 균유링징키 티교투비바제기임시 赵大福所 부다 세르촌카 망부시키 세르조메 겐제 링콘 케레르 고르치동 숨겔리바타 진데 예배 체니슈 숨니엔 케레르 고르치동 숨겡업줄레게디 다와 콩마레 고르갸 옌파르게 이나레리 디게 미네 덴바르 니투 세르키 촘레 린탕키 조조테 파르자 니게 따단 징케 유진 우샤 서구기 동투 참체메바타 눔젠 톰볼레베 왕키 물로 젬데 쇼르웨 네츠 윤정부네베 심제 예바 디미 세콘 튜동나 파르제 토볼립갸 세르 두뉴 체벌레 케산 락제 라르 촘라 총게 망부 용웨 디디 콘 차시베 문진 치겐야 옙시 승엘행게 장종기 변조 총된 개념례 롭다 기급타 서구 갸탄 십줄 학점 파르 망투 친샤 십전랑 튜엔티 치르 튼주블라네 링게 총 주는 그제
1: 승엘행게 녀자 서구 파르 푸 장조 종기 개용기 직주 총라 첨부로 냠지타 샴디 슈웨 네조 고지 선조 용자 총들 토대 시도 총화레 예외 로세지 랑조종 총등 팅키 직주가타 지고지키 시제랑자시송 도슈 직두지네 난고자지타 콜주 데라 용화체네 고예리 군대단데 대용지 직주 총자 첨부 준치 총등지 도슈 견제 매발 리지비유시 랑조종 총등 팅키 긴고르베 모두 제바시나 최저수 고무지수 최로 동료태 랑조기 고예 레디티 르바 최로 단에 변조사비 구타 탄삼 연례 구 제주 자종케 초두 최다 구소 뷰제 토비 피제 조와르 군디 다와타 벤조 총도에케 냠레 로다 제갑타 서구 제다 십주 사전 파라 마운트 당와 수주제 탄삼 총도 사지 중앙 고예 라소 제바 예세의 로메 투데 메고 균토 코주 토바제 마세 규살랑 고타 리로제 니웨 뉴슈 로제 숨 시동타 고제 메베 레뉴 소테 세계 중립시 생린제 표정우제 만일 진지 켈레 페이지 종류 조바라 람디 체샤 십제난데 이시양제라네 렌제 소용을 주는 것이
0: 사고바 중국 민망우가 표정경 종예랑을 칸에 시도 청와라 진당아베 등주 파라 종용기 만일 켈레 경우변 학장 골통주로 등계 주주리 지타 제조 송도 등계 세네 롱고 탄도나 덴병안 파 유브지 만일 켈레기 갸 통무편 야외 통매문보 골통주로 등 세네 만일 켈레 진제타 천세 켈레기 남아멍의 두지키 탑람 나르웨 셔동 투비 시도 중화시나 탈뢰진다 당분에 아베 바라 중국 민망우카 표랑경종 예랑우칸키 무제 망녀 변조로 로교 집에 시추 구지 르탄 림바 튕교 냄부 쳬바타 록도원 잠당웨 므로 시주 이케보 딘병안 제바 타마 냠주기 무제 셰슈 코저 레소 당웨 므카 탄 킬레지 투이 띵서 탄 딘디 충유 탈뢰 다와 당분에 아베 바라 시슝 탄 므카 킬레제기 치드 망우 둔지 키지 투이 쳬고 팅 주주레께 고림 딘병안 베네 망녀 킬레기 망우 키 리슈로 티도 내민 체신 림지 겸나 천재 킬레 십게 십주 시주로 이동을 변 당와타 이동을 변 당체 돈보로 골 통주로 십주 시지타 최종 아동 개신유 생활인계 밴딩 규시타 멘탄 심주키 계지 리슝 조련 총도 감니바티 레서 초샤 십대는 20 치르 통주 블라네 링게 총을 주는 거지
1: 생활인계 年前边境局势塔面塘新竹区地级日常竹林村都隔壁吧，发生孙中康的所幸，咱们塔引进，你把那所七天天七来开发塔提醒，平常塔从容，北京甘肃所内用为，表弟所外人被贴供的新竹巴塔，罗马你家拉怎么修个不是？他里的日常竹林村都有些塔面塘去新竹过去接种东，家的女生拉怎么就了塔？提到了，七来开发。 坚定听马七八句，接种加的专业单点，接种处置的别的手续。听那培育去接种，解决跳过糖，加一去接种，女士照顾，婴儿去接种，细节注意不是。许多生活行了，培养两种免疫抗体，进入秋冬国家居住老鼠病，发生免疫抗体，门系托，偏见重新引起。太阳秋冬国家，我们就外国老了，发生重点免疫抗阻断糖，秋冬国家解决老了，培养两种免疫抗识别增加给。
2: 他说呢，培养两种免疫抗阻呢，让我家的出口的外扎西北突上引起，但他结果他培养两种密码思想去多个罗，表弟所有的把松江他原真七八的，从这慢慢不脱去。你当下面有啥什么罗？所以边的就是咱们天气民族的控制七八他，突然绝对呢，你需要把土执行这边，所以先让他干个外，也用一次就接，休息民族拿出游戏。
0: 三连接，他说呢，三家对你啦，美国兄弟派过来，推出来军刀冲下，现在难得一些洋子男呢，听见作用我就能信。钞票钞票公司，科目美国不做设备改成基地托，你这边玩心呢，今天团结给团外来信呢，新就七八个，最近美国开启了推出立即七个团，现在团结三大党我相信。 天安街，吉隆热多尼修泽州路进的街边，在松就所进年内松，首都三大县党委派了。他说呢，成都路牌去停车，在松尼西塘，在松尼街。他说呢，重庆路牌去停车，在年年西夜。他说呢，吉林牌去跨越推进立即去看。你吉隆热多尼修泽州路进的街边，在松就所进年内，首都三大县党委派了。特色设计呢，吉林区，他说牌去停车，在叶谷古街塘。 在叶谷古境内那个边镇前站就够了。特定根据日本南部江南边镇开来的扩展前辈美国普助的八十宗食堂，人均八十宗食出借。提醒中国江南今年松来国出产这一趟，江南今年松来国出规定，内个女性别美国八十七六克猪肉年缺斤，内区限制今年松来国出了卡巴达内六十七九度。
1: 三个链接，六个中间去负责给表示一句，跳过三座大内，明白不？不在通报配给这块的规定当下，西边人团子是团子不来呢，连接错误就能个是。三连接，你们老些人六个中间去，忙做的落地部，眼看着他，出个接地部，送掉也不多把这些，因为过去了谈不明白，但在忙不，你们都休假的，你这马在广场，眼了口供。 出国扩展，出国早晚谈提醒，所长团长们接了级别，提高实力，负责给力马拉准备谈，其他那么这一天，经常去负责谈，所长，老师这一天可不，杨多大呢？明白了，不再投票配件着完了，军队点不当也不是。啥多了，索隆干部谈，新装备对内卡多的人吧，西林民族社区拆迁先把所给干来了没呢？包装这些，装这些谈，总想，创作这些人别，没不对谈去，总是投到马拉，出国长途当我谈。 明个了，中间用所免卡多代替，出国接载的，加加估计考个他，他们就按言点不他，出国满载去，推坐他，连接你那所，你的按人民也写写载的，加加加行吧。罗来过内周牌去七八的，对他妥当七载的，加加估计可以点不全吧。出国满载了，当在七载的，加加估计考住人什么解释？因为罗爱人中间用的人最简单。 啥子车站、车站、车站里下，人民年纪大在谈，俺马国空、李在、电堂大在的，相对学不谈，没做体力了，贴在解决人事也不是。中间的用所，那时候买不了，出国接载，解决出租人的人事不谈，老人抢用不在参加去，那些松江拉站他就留在参与。老张接替，出国松江给了，出国接内，俺苏林去拉包谈，三大的，出国解约去，俺说谈。 出国所长跟俺说，你要交关俺所说的南路拉达南部七八摊，十八米西东沿街摊上三公街，来接来说，出国松街菜、拉包鱼白果呢，俺说老几摊，老几就对不是。出国所谓开设四局拉达菜村，中间用的人最简单，门外国体松东家们出去来几摊，顿顿国家单位的，出国忙着，股东顿家顿就腾松了，拍不到票，否则人对拉在摊，出国价格。 나수 조비 셰브주 민주 긴주티 동주 나주가타 초고 제갑디 나수 조체 맹캅디 조드 뭐라 쯔 구베 두체 메버서카라 로레고네 순파티 초고 만자 타치바라 총제타 총셉디 주미 민주 긴주티 롱을 차상주주 초고 만외 팀장라 캄바뇨베 치드 카섭 시주 된주 제네 초고 만외 팀장케 되강케 뇌슈 총토 뇌데 다유시 생년제 파서 총제의 나체 전리 심주 관계 고장계사 집제 난된 이시양제란에 현재 소용 모두 능시
0: 니차 라서 총기 나체 전리 심주 관계 고장계네 니외 귀이 비입 채무 뒤지도 용자 제시야 제도 중월신나 라서 총기 니우 귀서를 토담 올린타 변종럽 챙기 시튼 럽십주 제기 퉁공 둔지 채네 라서 총기 나체 전리 심주 칸 냠도 준비지 我请新旧看第二他是重叠他提醒培养卷卷给成经天天天天批给了求别每天人类三对来的所定给钱每天人类客户给各自来自新旧三边他准备了这规矩新旧的借钱的清晰三对他天天批给你只退女店特别去给这些三个人给听日给这个准给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琼松陆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0: ཁྱི ཁྱི ཡོང གི ལུབ རིང ཕར བའི ཅང རེད ལ ཚ ཚོང གི གི ཚོང ཁ གི དུན ཚེ དུ ལེབ ཡོབ ཤེ ཚོང ཡོང གི ལུབ རིང ཕར བའི ཅང རེད ལ ཚ ཚོང གི གི ཚོང ཁ གི དུན ཚེ དུ ལེབ ཡོབ ཤེ ཚོང ཡོང གི ལུབ རིང ཕར བའི ཅང རེད ལ ཚ ཚོང གི གི ཚོང ཁ གི དུན ཚེ དུ ལེབ ཡོབ ཤེ
3: རང་ཡི་ཕན་ཅོ་ནང་སེ་ལུབ་ཅིང་ལ་ཡི་གུ་ལེན་པ་ནི་ལུབ་ཅེ་སོ་ཡོང་ཐ་གེན་ལ་ནམ་གི་ཉིན་ཅེ་མེ་པར་གུ་ལེ་གུ་མ་ཐ་ཁ་ཆེ་དེ་མེ་མ་ཨོང་པ་ར་མ་ཡུམ་ལུབ་ཅེ་ཁ་ད་ལུབ་ཅ་ལོ་ལ་དེན་པོ་རང་ཡི་དེ་ཚང་མེ་རུ་བ་ཆུ་སུ་མེ་དོང་བ་ར་ཅིག་ལམ་ཐམ་པོ་རུ་སོང་བ་ཐ་ལུབ་ཅོང་ཧུ་ད་ཆེ་གུ་ཡིན་ཤེ་ཅོ་
0: 你们自认邋遢，写不写清官难看，你们自认邋遢，不算针对了你人。

house 치남바 콩게이네레 기가키 깨꾸난제이나 이슈 양광라 키랄이야 기가키 드실리 슈난샬라 人生能是体难吧空坦坦能心团结就是力量是体难吧偏到了是体难吧空岛是体难吧母巴配是体难吧空坦怎么用是给你那里 亲不是应该的，应该定开伊呢。今天伊那个呢，就伊那个呢，就先朝谈，朝朝宁波艺术阳光啦，空气，吉个吉丢个定制机打折节，连接宁波呀，吉个吉路线的三不打折节，空了呀，吉个吉这些的来修难度。

0: 주시는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인
0: 맞아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니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와지 제준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투경안 최 김주 주시러 송자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용와 제교 게린 체디 电价塔点别继续扩有几推梦托对鬼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리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리리체
2: 시계는 슈베 피지 빈나나 바탄 잠링사조 가도 슈베 벽에롱 팅승에는 게 공감사 나나초 사대응어 자르담링 시베레 체나 신제 중화 가도치 나팅데레 챙키 좀디 타 저준 슈케 단존노비 빈나나 바초 티링게레 체나 고주토 유천지베 추세를 통조로 넘샤 코로 시크바 트리시유 빈나나 바초 니메로 시징 난가즈 종 베데 상당위기 망초키 니치디 레디움드네 망키 로고와르체디 땅전속기 니지탄 유고르 셰프슈 피게 총습탄기라 군디동어제기 런부식 되버지 상당위기 망조기 치토 텀든 준된 시버니 베드 상당위 거브림 중키 공림 등위기 랑제시르송 망조기 니지디 도시 규로타 진정 규기 셰프슈 추제 도로 동화 망조기 버버 추규라 군디동어제기 군딘기 지단식시 베드 상미 유단공신 점링 견주이왕 국보치배 소신시야계 양조 윤수인담토 내유부시 배대장라 신진총조계유발 균토 유골총조응아타 조배총조숨 지주의부시 촌담기총조응아보 촌담기유골남디규토 내신 권주유골용법리띠에네 랑기변조로용법 통딕토부지의부시 탱아초담토 지야신부타 동기타념토 바르자바 총강충충족바 요걸 진대응을 보통으로서 협주 남장 디르키 멍시토 베드 상당위기 진정 그 신당기 지당 약보 제시를 송내 샹글리 집에 베드윈타 망조기 지수 롭종 집에 지당을 띈디 닝부 상등기 색시타 루시생마 쇼 뷰룩기 공예 파립 꽝베소 간유제디 샘저 크베 협주 띈내 터그린기 군주인 주의왕 구부타 투송 선에디기 긴딘 텐제이장 송기유부시 뱀발라니 슈제르 총주 단지부 수지타 민튼 송베 추규르니 디부식시 콩기니 디와 슈제르 총조를 총셉타기 타 십시 피기 체유 공시 쪽디 지부이 니지타 공시 토담 망초 슈바 레지베 점딕 지기 제도 실송 총조 용기 망초 니치디 유고르 십슈낭 후타 흉내 유고르 십슈 뷔체 렉스 균체 미바르 당유부시 샴나 산국베 슈제르 총주 단지부 수지 뱀발라라 진디슈베 접업생로나
3: 스진이 중시 앙 시바디발 시바디체 너를랑아 주 조라트 총조의 행각이 괜히지 요거 용버디 돌 조든 아주 괜히요 단 예도 니슈 접실 차샤나 큐 용고 용버디 로강라 튼이 그 대주스 수바 뒤난에 총조 집에 먹는 용버디 측자든 니슈 수주 집에 먹는 용버디네 엘롱주를 망조라 팀들 것이 직접 미장을 직접 제 얻을 것이죠.
4: 내일 차샤는 망조리디 권을 거두듯 대통령.
3: 나니 차샤나 다 종조나 균도 뒤게 김자르르라 치르르다. 나도 추세 종조 팀도 임비기 미창말라 미르르라 검제도 지금 것이죠. 다티 오늘 제나 나도니 미결 소수 총접 종조 집을 용부 매버지. 근데 나도 다 망조 총도 저 당연히 추도제 종조 의니기 다 주시든지 도대체 신에 다 겐네 주두 아니 종조 집에기 용바사야 디소 시체발 디난네다 야 파르티게네다 키짱어든지 파르티게네다
4: 여기
3: 올 총강이네다 디사간 신주디네다 차자 로르메체 템바시시당 디난로네 자자 미래를 집을 대장 없주다 미결을 대장 없주체 지겨. 다 총강이 뭐 차시하나 총강기 조선다 맞아 되게 바삐. 딜하마 김산장기 대장 없주 없주지. 뒤 난에 대장 없주 집에 기임비 대장 없주 뒤내기. 다 최용 그 조선 상만 어디는 또. 다 사강 조선이 내자 집에 대고 있는 저기 녀고 보거나 어디 뒤내 녀고. 대 딜하마 되게 망조라 롱주로 거셔죠 어두스죠.
4: 종주가 되는 시민은 뒤따지 아무래도 종주 망조리에 되지 이거 용법 사야 되는 되지 니티 내는 이제 그리나
3: 되는 거지. 딱 먼저 초 용네 가서 갈다 미 남란 믹스이기 남란데 제고 근데 승우 사단기 에다 파타 제세 연조스네 민도 제조 손데 소야 테텔 큰사 칼다 간조 나라를 찾았네 다미 시엔다 샹기 다미 통진낭 제제 자나 구리나 정말 조드시도 뇨요 딘낭로네 다 뭐마 기미 가성다 파티아세기 입손드 닝정드 통수노야 야리제 원노네데네데도 만족이 근데 지금도 수고했지 근데 망조로와 먼저한테 총담을 수시한 점은 좀 먼저 정제 수행 겨봐 다 미루려 템바리 파티아세기

0: 우리 용바디는 차잔 디발라 템바니지 님을 템바니이 땅 안티 용바디 털이 검지에도 중내래 소수발 네 템바 차잔 쪽 중단 총줄 자자디 대체고 매 뭐 다 털이 안 남시다 지금이 디소시제 삼르 강당 모자 라캬마도 베손제나 팀주 가동 치바가나 딜레케넬이야 검자질레 마주네 소수티발 케가소시 보통스제진 먼저 종주 직주 체분데 종주 교용기 요구를 용받는 믹스에기 중받다 캡스선스다 장기 중바 시미 듄제지기 용받사 대로 안 신다를 지면 얘도 니스턴이 내죠 먼저 보통스 노바 장다 지야 있네 바 뒤돌은 다 간서고는 미 찾아 칠로 돈에 과체 다 소소스제가네 용받디 내가 좀 가나 키베나 뻬미스베 뭐서 탑중바
1: 동두지 연기다 지금 이거 시주근이야디 바란주 동두 총미 내식 특제 그대리고를
0: 최근 동배 님을 미니로 미접제세요 땡기 김이 로강제 드네야 잡으지게 하고 나다 먼저 제한제 로강 제한집선 달로 미시티선 미시티 치사저도 바비와 사마야 되게 제직자 드디어 미시 직주다 야 트렌다 기 트렌다도 땡기 책임이 땡기 맞으냐 선제선다 미트 아만다 당내야 칼니야라 마냐체 야 미 요고에 된자 내줄 하도지 어 콘소야 땡기 제도 콘솔라지디 와다 대체선의 야 티게 시요블 실라 찌글 들자람 중 찌글 검제 동주 찌글 뒹제스 중 찌글 납자스 중 자스나 당부 콘솔도 콘솔 남고 고요 찾아 찬님스 안 간주 종졸라 제가 종주 집에 먹는 제가 제 콘솔 게를 들 라자 제가 제죠 다 야 또 있네 자 타나 야 굉장히 요구나 대조의 집에 내 조선도 봐 야 나 도담 지게 건소 소소 또 배트 키우는 전다 조수 대함에 공업장 업자 중수는 이정업 중업 중반 삼월 제동을 받자 이용 받 이 말에 대 건소를 공업장 어두스 받 기도 받 예수 제약이 간주 노스 육시에 손지 간주 집에 요구 소소 계획이 있지 되면 도담 제한테 소소 제발 마시
2: Did
0: 야우셰 중샤스 셰니야 산데마 셰니 다 샹기다 미세이 그룹이만 저거 니게 소연함 예스 나도 종주네 핀직 되는 거지 어 강바네루라 강미 제요 어디가 있었다 미셴다 샹기 방금 저 도구 싹반다 예진하지 내가 제조도 야우셰 중샤 딩원에 있는 망조를 요구르네기 용바 뭐지 지금 해 봤다 되게 고셨다도 시험지 봤은 견주 약도 약적 심슈 과자 치시 한간 조격률에 능담의 연습자제 본내가 수연한 거 강바이나 강미제제 디낭로 직제 국제 쪽에 찾아요.
3: 변하나 보소. 수지 변발하기 어디 제발신나. 향용수 유고 내린 섭슈 세즈 나 유바타 대다 창미 유고 섭슈 남탄 지바인베 능줄의 미디. 수절 총조 내세 유고 섭슈 세즈 테르 꼭베 강주규 샤시타 중국 대발 공림 대유 챔베 장 조신 나와 반세 망유 태기 갑교나히 다시 주제 통조로 고베 칸에 니다라 총례를 용법 전염고를 니돈 학점 생기부시
0: 근데 안주 때문에 카비 통서 지속 딜럴 차샤네게 시행의 수지 페이지 세골 페이지 수지 때다 다 전부 내가 빼면서 야구 차샤스데 강에서 언제 가요 남가 카비 뒤에 주고는 안주 볼륨고라 망고시 수비업 아니 카비 지지고라 취재지 엔 추지 남상고로 띵에 로고체스 제주 내가 모두 있던데 제서 잡죠 타직도 체스 제 되게 님을 걸어 치게 우 카비지 뉴아 추지 타주는 줄 달롤 차샤나 나니 토나 더블 뭐다 난주네 용게
1: 어 레스
0: 난주네 용게 다 용벌 차샤네 레 난주 저월 달로 안데 체시체나 그와 치숨제 예 용게 심슈 치요 난주 니 더담게 직 대장 난주 동조 오일 행가게 고티 되게 찾아 그러면 제 용벌 다 내로미 직게 된자네 주인네 다 종은 두부수제 팀게기게 된 가지고 다 도와 민내주 중자 참르질 하죠 지금. 진제는 그냥 용 봐. 다 티톨느니 니도 니슈자송 라차샤나. 다 미강기 세주 된제 랑조종기 이제낭도 최소나 집에 용번에 종종에 냉각이 구지기 단내 지체배 용번에 자자 주 만다 지 그냥 그래서 제 고동안.
1: 레라지라.
0: 어 디낭로 지다 Ranjojongki tsaba legung nga zhundi chiga pechu.
1: Lezi.
0: Tinnan nga zhu, kasa ting nga zho guaya gemen dhul chebe.
1: Lezi.
0: Ta chine mi mangzho ki ji da, nina nga zhu mi tinte chung su na, nina nga zhu ki simshu ti pargi baga na. Ta nga zhu mi gangi si shung ki nga zho chung zhu kuchi la laje zhu su te si yobu na. Ti gang la tinne chik te to che su na, mangzho sa di ta samlu dhaman dhu yobu na. Ka chik kyobu yobu, ka chik mi samlu shuk. 가슴을 다짐을 동신겐 돼요. 당 아주 되는 때 쳤으면 콘서 직셈나 직혀. 무스테스 당나 종주 꾸지전에 망조 삼로디 지단이 하고 보나.
1: 어.
0: 어디 있던 건저 핑직 거야 면 돌었어.
1: 그래서
0: 좋은 건저 망조 이제 덥소나 되게 지기라 되지도 뭐지 지금. 옛날에 종주 꾸지진 대로 용 봐. 공다. 지도 공조 미 본주라디 공조 공조 거셔도 방공조 봐주 때 정주디 다 아우마 소셔티니 미무가 잔나 잔나 두고 돈도 무무 지게 포캡셉스 오토세다 미세기미 잠르 덴자네 주스라서 고장제 토담 게게라서 덴데라 안 좋은 아용발 지다가 니모 숨나라 니가시오 다 아
1: 그거 망셔가
0: 망셔가 둘라
1: 예스
0: 니모 숨나니 니가 매치만 발 담이 미세기 난 그런 얘기를 내가 yāng tī mī gāng kī kui tī nāng tā mī tā nā mā tā yāng sā jī shiān tā lōb zhōng chua sōng tī kī nā tī lī mā bā mā shī nī mā sūm nā nī nī mā ngā chīk tēng kī lī yō nā wā dū sī chā tō tāng chī yō
3: Pī nā nā bā tsō sān gui bē chī tō xē bā rī chīng nā yām chō yōm tsō rū yū gōr tō yōng kī lō rī lē mā dē bā chī mā tō rū xīn yū bā tāng lā bā tō nā nī chū yā nī tī nē gōng kī lō sā r 무엇에 튜브 망도 진독 대대 로콩마르 추세 총조로 김뒤절 유고르 용법 천염고로 지출 학점 생유부터 탈로니 대개 망조기 대배 토비에 믹스 원규를 용할 제와타 이치기 킹신도
1: 다들 지난 번에 했다 탈로니 이제 로콩마다 맞아 나나지 양정윤지 예연이 했다 지금 유고르에 마르친샤 송도하라
0: 봐봐
1: 지난 공주제인데 직디 직디 티다지야리에 도이나 야시다에 그리 그리긴 베나
0: 다디 그래 섬주 채널 찍는 건 좀 늘려야 아 가슴은다 그래 디서지 매라 찍네 쉽슈야 보여 네 니네 다 찍데 워드만도나 나가 좀 보여 나가 좀 보여 근으로
1: 이거 쉽슈
0: 쉽슈 남자라 좀 배 소셔
1: 어
0: 다 니네 다 남주데 그렇대 봐가나
1: 지지지
0: 슝랑 참디가 바가나 어 티기 계주지가 뭐 좀주도 없지 도스 제제네 달르기 유 안데기 요걸 용 단기 근데 최선 상네 진짜 듬버 개바 진짜 주변나 도바지 예수 대줄 진짜 진짜 니나 팀전이나 추가만 봐 한다 그시 생기 신단라에 사정을 피스라 수지 공을 뭐 피스 예서 슈샤 근데 바로 굳이 됐다 철동 주로나 전 코나니 이게 야만 망고 대두잖아요. 뭐 통기스티. 전 전주는 망쇼 봤어. 뒤돌아 가지고 그 삼당이요. 줄에 마셔고 내 가지고 체스나 봐. 셈나.
1: 뭐다 샤살이 됐고. 뭐 되야요.
0: 되면.
1: 어.
0: 도면 틀레 뜻이다. 건조 개조요 거나.
1: 어.
0: 건조리 되잖아요. 가지고 미믹세기 도와 잡고 줘야다. 그래서 요나 배자 장남이 있는 장남 비지를 좀 이거 줘도 슈우다 쓰기 오도 쓰시잡쥬 다음에 뒤치기 올라
2: 지지 강조 유희 폐계탕
4: 니님 폐비 김지 뜸쥐송
2: 랑랑 초응의기 뇽콤타
4: 초로 송보 레진 디니슈
2: 생각나면서 다른 키기 센시바디니 사듀모사 땅내 시바디니
1: 단단 지난다 어느 주
0: 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途的书记是吧？中 tibu shu chi che, nye zu dang yu lega che, tinzi nye rang che kwa khana. Ti zu che meng shu wala, yobol ki lega zu che, nye chi kwa. Tani nga tari wama nga chik chok tu, mi rogba nyi chik gu tu, oyo nye nye jing nyi chi yungba. Su shio sin nyi jing na nyi chi yin na chik nyi rogba yungba. Ta zhu rin ke zu cha ti jing chok le da tuba jen kir. Yang boba chi chik chuk tu che gu tu sin na, yang tsang nga yi zon tu chuk tu di na shu chuk yu. Go tu spa zu chuk tu na shu ri che ba.
1: Kira kon di yuwa namta mangbo yu sungdu wala.
0: Owa wala.
1: Yuwa namta tanda chik pechen rabu shi na kargar yu bila.
0: Ta meru kansa par jasal cha shi na tenpa nyi nyi cha tuwa tila naga shi zi shok. Nganzu yu kamdo nindri su kamdo wala duya cha par tab sondran ki.
1: Oo lesa. Kante kaa chik tinte tukwa nga ju da yuwa kundru pi di zamba tseni ya te kama ta tinte tuwa che chik shuk sanje ta nde sugdu wala kina zi tinte yuwa bila.
0: Tintay shichabuji ya nganzu chondran nil chay chung mendo kwal. Nganda yas de di chwa bol nganzu shingun yindi si jig yaw yang chay nganzu chongzu gita mi chishin da la bongmal tang shaw. Wadi na kuru nus da gamal da yas. Kuru gaab zog zog duyu la chilu tong ya yawar nanda duwa na. Yaw tintay yaw bol. Di yaw bol. Shay guyu gaang chwa sada. Wadi waa na yaw zang dam. Nga moja di shi lu yu ju na di nang bal. Moja.
1: 中期有过去那种啊，啊，那是，嗯，比如我听那唱一些八家啥，但过了呀，没事开就说许多个，那么这，托没罗的这吧？啊，那是。那么那内部的人，你们认得？内部的人要不了，但呀要不，气要不，热不习惯的，热不要不，忙个多了。对。气要不，但俺就谈论我那些些那，俺就做提起要不，大还是是牛些。哦，对呀，就大，俺当俺就。
0: 俺那个做的西巴巴个呢，那把地要给，天天那个吃吃，说那都用不吃，是给蛮多。哦，找不着，找不着吃呢，嗯。可以给压制，你也给压制，那边那个压制用，那大大对门的过来。对。嗯，所以没事也给上不当家，俺那可是那个做的呢，大提吃吃呗，天天工作大吃，工作那个养多好就没有事。对。天天俺那个说老领过对面，都是吃不了。哦。那。
1: 前两天我那寻到进草地的进看的时候，水里屋里来了。
0: 爸爸，爸爸，他错了，给搁这玩的没？俺那就进水烟云里的进到江前的，这里干的，这里那边。这嗯，没俺就自己的了吃香的，给刚开始就那个样，没站着去拉着腰板。对。这里这俺就对你没了，那种就那的这组姐姐，从我吃上过的，但那现在俺被吃完你说啊。
1: 没用，从没给送酒吃过一年嘛。嗯，对了，就没刚那个规矩难受嘛。对。对了，那个天把是买了我那头用吧。这说是没给了，给真的，但那把来说呢，没有。要么那那我是不给买吧，听说那没给手机呢，说是看不到了，给手机呢，给给了那开着，哪有开着吧？哦。那把车是有个不要到了，我听着那你们穷人给多买了车上呢，没得了。
0: 刚洗就过了，要不了，工松动松都要啊，怎么的去？这熊人打车，村长让给怎么的去的？你如果车上那个，他们把这没有车，他那也就是当用的，工大主任要了，主任要几把干，干啥子？你那个没心情用过呢？我都是这几个，这给了，这不就是这买了？他打车上给给这把的了，那个叔叔车过的车，车过的老是的，没得档子，档子起来的，开钱不是要不那个，他的车钱。
3: 别人不错，如果是平时在做烹饪要钱，老少是学长嘛，苏龙说过了，民工说起我在下一边，如果别可对严重严肃不谈，老少吧，苏龙我不接气消息，说不脱在了密西东西别他怎么预备，扬州用最尊重口头，看的如果娃儿苏龙他出在没当我说起，你最听不明了，如果别老多可把说不拉松在，控制推到土他就级别。 미심급에
5: 담규 망다지 중요 보시. 단다 수지라는 즉 망소 기타 단다. 이거 그 용방을 때문에 이제 더 소용도 되는데 다 되게 된 거로 봐.
0: 봐봐.
5: 대야 만족 그 훨씬 되긴 돼.

0: 차장게 그런 거 같아. 티 그런 소나 가는 데서 네 팅행이나 소스 게르 텐데 소 게르잖아. 야 아시티게 이네게 티 지금은 돌아. 요거 기간서는 다 가게 텐데 동 직교기 돌로 된게 매자. 주담 봐서 빠르자서 빠르는 공 주담 봐서 내리 파조 교수님을 다 우리 초월 용게 삼주 삼려서 저 거주고 딱 먼저 직교 뒤에 오거나 어? 그 거주 삼려 오거든. 그것도 쉬우쉬 찍고 힘다. 직교부 두고 가는 삼자. 대강 대강 저 명기 티셔. 오늘 주세 정도 티셔. 어떻게 해주시죠? 저도 대강 다루 있는 건 저 류바 주인에게 써놔줘. 너니 간주 종주 랑 써. 써베들레 틀게 해준 건 니도 걔네 당구 징대는 뒷속에 나봐. 나 종주 굳이 예매해 봐. 되게 아니 버스로 빠르게 왔었어요. 쭉 라브라이 됐나 염로 염주 자중원의 토제 그제입니다. 직동은 오늘 이제 쪽지 치제 돼야 돼. 나를 치. 나 노스에 빠르게 문. 대체 고민이니래요. 니니래래 누미래. 독독제제 때 난이도 개그 진짜 주변에는 종주 둘이 제봐. 제제는 디피게 땅이 제봐. 오늘 대시아 왔다. 신체는 팀을 각게 요거 요거 미 모자랬을 때 그냥 죽고 있던 뽑아진지 님바 미치리선데 때 구슈선데 개용범시 남주 종선 뭐지 지금 아니 뭐 도스전에 디제는 내가 종주 둘이 제봐. 근데 남주 시엔이야서 주상이야서 주 딜 종자지에 니 사지 핑 랑가 숨에 양고단래 우리 저거지 그 모두 퇴사비 저거지 이제 자책적다 내 강의 시주도 민내서 소연하고 제자대 오 종주 집에 니에 존재 뭐 도스제 연구 저기 니게 어디서 좀
1: 빈나나 버츠 베티장 공소 종주카기 위니타 점익바 신림기 동직바 총대리 퇴주가 당연히 치바 선내되게 망초 제기 냠토 베진세발의 대내 다자 유고로와 로이 침바타 망초치 되록행바 용법로를 심파로 제기 나바상보 뇌신치 팅디 사드용어 자르시베 담링리체 슌좀 다가시기 좀직 탕조정 슈케 던즈노부기

0: 저기 아니 막번 쉬면 한타디 랭샤 출린이야 곱다 쉬브레스 따투 제제 아니 호연 조 벼치니 메라 미간타게 제제 창아지리야 샤고 대두 잠바 디첸콘리야 캄동 르위간게 자괴 호연 조리야 공매 난적이 따저디 꾸빈브레스 호연 조게 아니 공매 충매 저저 칭저기 조종바 무룬리야 아니 깨브저가 친제 소소 투베 네츠 디게 무룬레 셰니 무룬리야 메미야네 소소 공매 난적이 네 따저디 캄동르 자괴 라군네 추포간 루드 잠바 캄동르 자괴 군진니바 바왕 차차 주통다 호연조 군이 인증리 지도 잠바 호연조 작자 캡시다 유자 주통게 호연조가 캡팀 하죠자 작산나로를 랑자 버친제 작산기 곱조 등두 보호 리종다 주도 제제 다 나라니게니 호연조가 카티차야 마르스 다 윤조 캡트 주어야 자고 제제 대윤조기 좀부 제자 로즈선래야 호연조기 캡티자가 로바요로 제제 이기군이 범미담베 참부도 시차브레스 다 데리 디슈고네즈 근데 중요메 무튼 마슈긴스
1: 갸푸 규리 푸토무 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충어 덤규 시체 잠취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0: 다 윤주 캡트 지위 진친 군베 Dukhana loliya gunzin sum yuwaris. Digya su su rechana gunzin kenpa zumbi kecha luchan shenji. Di woliya jensen tongna yengjiji. Di woliya nanchoba usun kunzu sumris. Xiongkoy na loliya gunzin chunga xi yuwaris. Jik yinbi na dagui chami jen shenris. Ko nyema mungdu zonggangi zonre dodamba shi buiris. Usunge sanne jesun bungma kakoy ba changi nangmi changma sewe genge timsane gyodun di shengi nalya ka yoje mise langmar zechu zinsung chego yus jeje xie zang shengi nangmi changma chije namnyin dume liya longbu shendal bechimbiris di shugo shengi pamaniga lo xia je ane sheng yunzhu kapzhu rigang liya usung yeside zechu cheje dē yōne dī gīdū nālōl shūkbū rīs. Dīnē jīg yīnbī yīnā xīnzhī lāgtō cāozhēng rīs. Cāozhēng gā dī nyē liyā lūzhī shēndā yīngzhī khūnyī dā nyamdō rīngxīng guāmbā cū pōjē dīng lūng sē cēdū zāmbā nā khuāncū gīdū nāl shūngyō jī rīs. Yā jī yīnbī yīnā cē xīnbī zhāngqīng dā jī yīnbī yīnā nū jī mā suār nyāng khūnyī rīs. Sā zā dī nyī dī nyē liyā mōng zhō sā jē nālō liyā xiandokan liyā Mishie Momo Zonje Degi Yoris. Luzhi Shenda Wusunke Kuni Ni Tsu Yon Goya Gi Yigi Yangsa Tan Zang Kuni Tsu Yon Je Yungzhu Kapzhi Rivi Gidu Nalol Shukuris. Kamdong Rine Guru Yon Gyo Gi Yigin Jorbadi Cao Zhenge Tundu Zamba Nyeliya Nezu Shib Cagu Seba Gezi Dizhi Shardian Dugan Nalol Chini Gungzin Che Sumliya Nyansan Shudu Zamba Luzhi Shenge Garshigi Yoris Na.
2: Nganyema, riu tsinga da ka zheje, langa gangli ya, kamdung zhongzo ya, xiao di du zamba, nye zhu tungko, lo da qio go qi nyebi yin. Li zhong kuyo nga ngwa xin je, ri gang la chi je, nima gang chan dong je de. Na xia bun zho dik je, nga ya, a jo ya zigi yore. Ma se be, nga ya kar zhong zop da jeje, doi roos jeje, xie shtu li, mi di, sina qenpo shtu. Je zang, nye qi nga kuyo, singwe ge chan nyo ka xie je, gui je qinbi yin. Dari deya, gyabchuli yonzang, yangyi riyag tunda gara yume, nyanzi chigwari. Korma dingi ya donshu,
0: duskade shibiris. Cao zheng qingze dezi manggo ba, korma nying dukhan nalo le chidu zamba, gui chugi cikda zhangni gara shiga yoresana. Qingzhou yuk, zogyong ba, mu runga nyecha lingshan suling liya, bongchu cheche, pamyi qingyogi, jeng yuk cikjen, huyen zho sinyedi, nyasha, dari zogyong ba mu runga, huyen zho ko, nganzu kamdo riwuda. Yungzhu kapzhu zhu, daksha ryu jie dike gi, riti karzong, zame su chadu zamba, kwaya mokbun ya jie, langshan su lin, dunjum jie agi, zhasha lin er chu zidu, nganzun gungzin dike gi,
3: kina zung gunzi ma gui nambu zu, dari rokyom nanga pero zche shuya da, jima xinja chun ca su na, kina zu, tukchi lingbu shugu yin zche zche, chi nga nga de shuga tangchu.
2: Tuzki de shevris, yengzhi kar shegi yore zina. Nga zu so so le, kar zung zung ya da, rengu zung ya yue zang, ma ro li ya, chi ni yong ya yo ma ri di, jik ne yung kam kor nian zu, din zi pe si nyam do da, ni ne mi nye di ge, kam dong ri u, po ca su na, nga zu de le, tong zung zi ga ten ten yung gri. Deya, Zhang Qingda, Sun Erniang, Shi En, Cao Zhen, Kiranzu Shibudike, Karzong Zhunye Liya Xiaje, Nganzu Sumnyam Dojo. Tuzkide Xieni Lamsang Korma Ngapyata Tama Chukchul Lakzichin Dimchuk Gyebche Sososu Kuchibda Chunjikini Xiarjia Kamdong Rioya Kalone Chimbaris. Li Zhungge Yungchuk Khatri Rione Sosoya Rochinye Yombe Kor Kutu Zamba Korma Sumjitiji Rishamliya Zingrojiga Yombaris. Di Huyen Zhungge Tundu Zamba ngawaki mungmi chi ni rudar chikche langa kabe mhazaya tegane chayu chikche ma charni li zhung zaliya zinga yomboris. Li zhungi nambad khande choresana go nyung nyung ngodong kamsing lu ni chudar cha chakbu zela kebe chuna mingdang nyanja chi dengdu makbun tini loza tenla patom den kongni makbun chakjen li gong shibe rigyu yin dintas chi yoris. Li zhung mebuti hao zhou ding yung miris. Naan ki mi changmul lo chiki mirab na mirab gyu je dung da gyakwa gza liya dini cho jik yoris. Mi zhu li zhung ludab chiba yoba thoni ko ya deng du bao us je je ming byu gu yoris. Dari ko rinne ma bab je huyen zhu da zingga chimbo re dili huyen zhu gi janda cho ya yomaris. Zingri ting zhu zhi dan cha du zamba huyen zhu gi kapti ma zho zang Sanchi tuyuni pyo chimbo riz. Huyen zhoge li zhung ki bazay di soso le kyo yoba tongje daga loo ni jindi tamba di bawang chanda zhu tongge rikiba na tongje ani dobo rita ni sungyab che zang huyen zho zhawa tsubtsu che che daka kwan ni risham loo bo riz. Gap tu zamba shungma di ge gejo gegi pyo yomba di huyen zhoge tongje gejo gyagoya karimba. Tuzko de shi tu zamba Gyabrui maami tijayage sada ringu chigi zane pungru chi chabhirpa nangshin anju de gyu yungi. Tuzka de shiabiris. Huyen zho Gyabrui nalol yonche tatu zamba tetu tsube ki ne zumba sha gyakba chigi da karpo chi shuen ne dunli ya yungu yoba di tombaris. Midi sura sana di yinba yina chalo che ne rabchung chupe chi sa cho gangsar batu chowar gyu pungshu chiwe gyama tongcha tik tongma nyi ne misok chi gyur ngam. Shaji tupar zimi dogro dong, zunri kersi nidi jik surung. Gewe tomba misung shachan la, gawe zumba geta lujishin. Dintes diyo riz. Lujishin ge degane ge chenpo gebje.
4: Lengchen tsulin ge pamni dangyo ge. Minye di sure, nganzu de ya. Nye goga yonpyo bdi, hampa chenpo ri.
3: Tuske de shedu zamba huyen joge.
4: Nye ria pongan guri kyor seje. Nye simne sampa chigin.
3: Tuske de shiyo riz. Lujishin ge kersi kor. Huyen zhoge jiyu chachi di charin wiyo riz. Yeyun yine ngakay longya gi gejo shuk chenpo shida kegiyo riz. Di gili ya ane danyi kapchu che che zingri len shibchung ngapchu che che cheb yine genpa miwa chigu yo ma riz. Huyen zhoge sem nalo liya tango ne zumbu di dragze di hale goya riz du sem wiyo riz. Dine cho niga loge kanga tongni so so su tabro chin je nyesu gyo riz. Huyen zhoge dezenanga ngesu gyabtsa du zamba yankyar dagal loo ni tabrin dunlu yoni gaya chenpo gyamni.
4: Jagdun kyora maa shuoshi. Kyora da gyanpa miwa chuyagin zingrish dangin.
3: Duzka de shiabiris. Lujishanga dagane tunzho chidu zamba suli yungyo gi bawachige gaya chenpo gyamni.
4: Acho dezen ngesu gyonanda. Nye mingye denzin gachingu.
3: Duzka de shiani midige dagane drichani sharbaris. Huyen zhoge da zingan zhonyaga midi suresana. Di yinbi yina, gyesar tuidu, di sun gobyun che, dodang medon zhinggab gangay nyang, lotob chiwe, tingcho layang chak, shumu pegui chawo, nombar chi, zhi yin jikdin kamdi diwarangu, tangzhe lu la, gita jichang xin, zhadang tsungbe, zenden pungshuk chi, jangxi guwe chena, gashin nu, bawe nyan zha, langshan tsuling la, kyabdir jensan dong na, ji chakwe, yang zhi yin zhunggung xe na, mungmi yin. Tintas zhi yoris, yang zhi da huyen zho kunyi nyi daigane, zhigri len, Shibchu laks shebre dile genpam yuwa chugu yuwa ma riz. Huyen zhoge yengzhi baze zato yuwa di tongne sem nalol ya 다 작살이한 된다 맹교고 민딘데 니 튼조스 디니니 이면은 막자 장자 튼부지 러시아 섬구요 리스 영지 후에 쪽이 작자 쯔쯔 여바 하고제 제기 다 유주지 때니 딱하고니 소스 터브로야 발로 두고요 리스 후에 쪽을레 영지 대샤마담 제제 딱하고니 팔로브리스 초니가 로게 머미티게 추 소소소 쿤 꼼브리스 로드생게 영제야
4: 나라스데야 용조손자 저다 타니베자리아 가르김니 용구마르 레완니시 치르딘제제 선이 양갸 용제 징리단도
3: 두스크데시에 쳇드잠바 코르마티게 티니 닌담기 린덥질이야 가르김니 데브리스 후엔조 머후나로리아 다심 데브춘 맵지 차니 심나로리아 다데 용제 잡아티게 콩콩 토도 맵제제 심고 삼주데레 다야 카티 딘데시다 투수스 나 임비는 원네 소드 맹교 십지르샤 승구여레스 두스삼네 탑시 많이 입지제 대두 잠바 조종범 무룽게 단교 미지 데레제 마블라 마블라 키라 먹군디게 티제 카중중가 페로스제 송도가 다리다가 르우자고 국민 군인에게 먹군 티제 칭저리아 루리 좀가 친자 세슝구 조가 자월라과 쇼도 체제 마군키라 카중순가 파로고야 카페스 제산키라 수가 용비
5: 두크데시에브리스 후연조가 게스트 구두 잠바 소소 다 막산에 유연조야기 고급지 중순 삼제 먹군디게 티니 센 다가란리아 칭조를 파로 침브리스 산이데 로드션다 영지 우순 호주순게 코르마디게 티제 아니 로다도서 유유 땡기 땡기 끼트게기 게기 샤르자 리샴리 윤두 잠바 카티그 메미치에 토함에 바차유 잔 얌젠 침부기기요레스 갑두두 잠바 리간에 리중다 주통 군인이게 코르마 티제 군진 숨부디게 리딘 카르존리아 덴디 슈 차두 잠바 랭고다 따도즈 시에 땅네 토트샴제 내린치기요레스 처치네 리샴리아 다 뉴시지니에 땅기요레스 후얀조기 먹군 티제 칭조기 제리 틸리아 조두 잠바 뿡루치 제리 틸리아 레데요레스 딘 고조디 따가르 리샴기 얍친 공기부 깔마도 주그리 국민다 주동 멤버 국민 군인이 임버스 군이 임비나 디냐리아 존데마치다 갸그레쇼아제 군이게 능미세 차드잠바 미주께 튕기지 루루스제 따가르우 심제 각종길레가 지기대요레스 칭저 카톤리아 콘즈 어구 궁빈스니지 요레스 디 조종바 무룽게 심제 조가날 주자 국민다 국민 군인에게 쟁아 리딩 카르종기 코르마 티제 칭조리아 봉주 제보다 자네 어구 국민 개가 윤두 잠바 후연 조기 아니 봉마 수로 용보다 거두 제제 처니 파수 동두 제두 잠바 후연 조게 따가네 윤딘을 용 조종과 무룽게 제리간에 뜨두 잠바 국민게 따가는 동키니 후연 조군 듄스니 따디니니 동두 제네 zingri le ni shulhas che che tu zamba huyen zhu ge zho jiong bai tong si rang liya dakze chi ngong go sim gu yo res kung ming gi dakze jiong gu shib chi me zang huyen zhu ge chi gi cu zing yong bata ga tu bu zamba do chi gi pa kati cha tu gu yo ma res zingri ting ma ma rung zhu du zamba huyen zhu ge dai gane kung ming di sun bo sim zang kung ling tab shi me bu cha je kor ma chi ni bu chi mu res zho jiong ba mu rung ge 제그리간에 주구주니 고연토리아 공린디 대샤톤 고야게 까탄자 슝마디게게 아니 공리 대샤타니 미갸락스지 심보스임버리스 공린디 팜니 친부 존재 창마 가스갈이야 버친제 슈그데 타즈 존니 디곤다데 하가닝부지 나로리아 샤고데브리스 고연토게 공민 심보스임 카토나로르 치니 조종보 무룬 투가 침브리스 조종바 가바시다 중재 국민리아 깨고 침부지 요제 공빈다 님도 정관할 주브레스 처진의 먹분 초야 자가 따긴 제 처현다 진의 후연 조리아 늘린치기 요레스 감도 리네츠 14고제 깨시티드 잠바 후연 조게
4: 마시제나 자고난 그리베 라바캔스제나 심두구 요르디 자고 초지 군조 마로 레스 도저나 로리아 준부지다 수구톱 집에 윤교기 미도나치도 미디니다 징리 팅문이 제비네 겐팜 요체마송 미디니 그닥제 캡시다 유베간리아 푸드 중스도 군이 추심도 마주 두스크데시브리스
3: 조종베 가르시게 여레스나
4: 쯤바디 임비이나 롱바예프 산에 머시 지게 중근어기
2: 디송고분 루다스니드리 띵상

0: 姐姐，日军主张民族扩呀，怎不接着？罗志生姐姐，是个要的，没到那道歉的，动情的，故送莫去看的，太多嘛，没本事。明了呀，先生到那应知是个要的，等到武松十年的，南家把解药的，扩一边呢，第二了呀，金阳拉干了呀，大概十年，真送过吧，武松十年的了。看着送给永州卡住肉心结出这么几个药的熊妈的妈替我们过节不节工程本心爱自己塞不得没得做东东心都要买的都是个的塞不得
1: 胡言做给
0: 你没得做长在这只有将将同去他几天怎么太多马和马不用知道第三个本路大是你的你应不得我那命运从不是多啊真正起来都得难买的胡言中的工作长在个切据论述那么几码多日日之间做什么节马不用工作的建议都是个的写不得昨天把嘎巴西达中介那托出项目车队长把胡言中因为那安中个拿了俩年时间就不得空灵的那所属于门门哈马的个体节路队长把托家国家的新那个呢帮助起起了等不得第一轮的青年给不对就要的第一路跟着就要的是呢최고낙보민민구부신권댐새로등가밤신퇴드민민참수녀버샤겹드시부징배참바르퇴진가르베원당남바르츠부모서르기칭준두제레딩알마차지톡바이메부디니낸저로송어딘데심브리스쿵링게우송톰바다가베책식제제때가네범니구차세기세기바오키라구수대비인샤tūs kēdē rītū zāmbā wūsūngā lāmsāng gūnē lōa nē yā kio jē kēnā nī būbī nī gī tāgā rī wūsīm jē dīn zīn dūn zūm jē bā gōdē chūng jē gā yōndē chīmbu chūng dē lē jī nē tū zū mē bī jē nī nē rō shō gā lāngā mā jī zāng jē jū chūng mā sūng dē rīng kī rāng dē pē yā gā tūn tā gā rīng bā tūs kēdē kē rītū zāmbā kūng lēng gē rāng cāp gu mārī, ngā yā pīndu zhū dūn cī yub dīgī, tānda yun zhū kāp zhū rī wā yā, dūn zhūm jē jī dē yu. Tā rī, kām dō rī wī gāng, lī zhūng dā, zhū dūn khuñi yu sā dē yā, qīng zhū shūng mā gā, pūng zhū zhā gu chē zāng, ngā zhū rī dīng kār zhōng lī yā, mī tāng jē, pūng rō lī yā, yōng rō sī gī. Ngō zhīn lū dā dā, yīng zhī khuñi nī, khuor mā chī jē, hu yān zhō dā, zhīng gā chīng jē, zhīng rī nīm jī tāng cā dū zhāng bā, dī cēng lī yā, hu yān zhō pā lō chīng xā, dīng dē sōng zhāng. 看着俺做本着什么，日天开种了呀，简单些。他只想光明南郊个大地，俺做也做摘取。但俺怕帮助党国的体制，日天开种了呀，老些呢，可能年数我用不了了。等这孙子，你看着清朝了呀，帮助这个党籍，既然个恶骨大，就叫见不得了，都是个的写不得死。孔令个武松了呀，那贵州大姐呢，他前呢在徐家，得刀子。古车队长吧，罗志生的英子姑娘，你大概年纪姐姐得来不得事。武松个空灵了呀，姑娘我这前车队长吧，我的宋江个妮妮，快许个呀，土寨村队长吧，加生个叔叔，大人俺做那些做什么节，人个送给帮忙露露钱呢，庆祝了呀，帮助姐姐，早就把慕容三姐欢迎着孙伯什么呢，兄弟帮助多了些，中原的个日天开种个可就钱呢，跟着用多。都是给这些队长把录制上个，我也打个人生计。大人，看不懂是我呀，彭明当姐，李忠达主动欢迎你了呀，快马提是这些呢，俺做卡送不得这个，你们都弄不清楚了呀，帮助几个着。都是给这些不得事，杨志干这些个要来是呢，清朝卡总的，这个是真不要不得，没得啥个要的，明年胡延灼是你的，把俺钱不要的。大人，俺叔叔叔叔，你也见不明的嘞，清朝了呀，帮助几队长吧。年写不得，年交写不赢呢。卡种的，空空荡荡买不起，连土的，都是给这些个要的事。武松个，阿就去让个继续跟这些呢，年头钱不有，都是给这些队长把俺营地搞的些个要的事呢。清朝里啊，帮助几个月呢，帮亲将将的点那么多，可得瞧嘛的。年叔叔举举姐姐去写不赢呢，梁山出林里呀，明朝钱不用交的，宋公明是年交的，对呀，云康过年个米子，偷偷吃不进的是个要的。火焰灼一面呢，控制扎克的菜肴了。俺做巧劲呢，空仓部分个崩马的，能抵挡呢。看不懂认为崩马的个怎么说呢？年里啊，青州里啊，崩酒这个主角的，巧现大劲呢，空仓的，送仓个不顺便罢了呀。这些是不有账？ 정부 공례랑가 인제 되면 랭산 소년이야 진제 송공민 덴제슈니 차와 준디제니 칭주 각종 돌규디 탑신난가 약슈리 도스제위나 기나스 뿌조츠 툴 법송에 두스케데 시에디 잠바 루즈샹가 디 고삽다가 텐제 존의 야고시다리 송상가 부송바디 야고유베 유루 녜레 팅마 망보 고뉴유 이네레 파조 투야기 구거머 존자 롬밤 쳔부추 미게 송장스니 명디 팅마 망고 시에제 녜 암조의 운조지기 대대비 임이나 콩임이나 오네 포자가지 임베 소도 나모리아 깨다쳐도가 디니엘이야 커존다고 화론다 님도 칭풍질 유두잠바 콘투데지가 존대중 디슈고 몬스토가 두두잠바 콘롱부 현달이야 대차샤 제장 투야 가오톰모주 다제 중부 국민 기란게 소스 주저게 국유나 겨스 콘조야 김주슈그리 니엘랑 안주대야 명예 콘조다 제리단조 두스게데 시여레스 국민게 콜마디게 루트션리야 지제세도 잠바 람로 지림 허집 제제 총배 체베니 남민 되메리아 랭샤 출린리아 칼론 주구여레스 로드션다 잉지 우송 콘소솜부티게게 리딩 카손의 친이 시안다 저는 군인이 콜마 니기제시다 자니 리샴리아 뿡로리아 게담브레스 감동 리강의 리중다 주통 군인이리아 단저스도 잠바 리우티강의 뿡조 창실 제니 콜마 십중업주지 갈중 샤바 푸니 딘징 창마 치제 칭저 카중기 님답리아 코조 님돈 좀니 카중리아 봉주지야 고조 임브리스 쿵링게 칭주네 튼제 지롱 망부 규제 슈그데 랭산 출링 치리아 윤격이 신지 레케 리리기 년격의 창가 나롤 치니 차녀니 로셀랑가 게스트요레스 리리게 미디니 디니엘이야 토뇨 메자 코니 니엘이야 데데르 주제 주비키나니 그네페와 두스크데 게스트 두잠바 쿵링게 칭조네 요비 두스크데 랭기기요레스 리리게 키나니 랭샤솔린이야 페제 수투가 테가 두스크데 게스트 두잠바 쿵링게 리딩카솔이야 모신치 코토가 칭아 요비 두스크데 시기요레스 리리게 리딩카솔 임비이나 고조장장 슈스손자 키나 두스크데 페나 페토그마레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쿵링게 나이비이나 고조송라 체니 두스크데 시에디 잠바 리리게 키란 고조송라 체니 임비이나 년대야 톱게기 찬세데스 피아유 두스크데 시에제 라이얼란 교고 톱게기 찬세도조 데지제네 넬레제르주브레스 쿵링게 키란당니 디니엘이야 디지메데레 넬렌디제 난고야 가리나 두스크데 시에디 잠바 리리게 본조키랄이야 셉슈비나 리딩카르종기 군진 투가 요녀 임베 슈고 만주 기도다 뉴링구 심교기 도그닝부 임발이야 대제 대야 구수기 남부션 지야 요 말이 년람사 년세 슈가 친구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공링게 나이비이나 다가르 윈둥기 존덴 공창급 부 공링스니디 두스크데 시에드 잠바 릴리게 디니엘이야 아주 송공민게 기랑게 체니에수 내 군유유 대리 기랑 리딩 가슴을 패봐 가부시 다주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디네 군이게 톱게기 또다 창도조 동세 제세드 잠바 릴리게 기군치네 주도 시간 나로네 잔덴 담치 겹드 잠바 캡트르긴 담제키네 코르마치게 주준치 땅용제 주도 시간 치리용버레스 릴리게 국민 주준 나로리아 덴디슈니 님도 서치 담다 균이 가고 철심버레스 가고 숨부드게 지차고 유베간라 지다 농린 킹교기 뿡마 낙세능 신제 몽구 유여바 쿵링게 톤 셈나로리아 디니엘이야 랭샤 출린디 네 다르신 게브라지 유여바 고투 주운데레 자샤 알러부친 딘제지 주비여바 네 나와 유르 코르마 주승구 요레스 숭장게 코르마게 녜신 슈브디 네 조 차바다가 교고 교고 마 용제 네 쿠닐이야 소 슈브레스 쿵링게 숭장 톤제 람사 구차슈구요레스 송장게 가르시기요레스나
1: 은조상부키나 대야 구든 가르든 달이야 배바
0: 두스크데 게스트 두잠바 쿵링게 뿜주부다가 아니 샘교베 아니 미주 땅네 대두잠바 송장게 가르시기요레스나
1: 은조상부키나리야 전이 가르충소 니에 주인알 주고야다 맨날 첨고 준비네 기란리야 로그람시죠 니에 기란야 샤난다
0: 두스크데 시기요레스 쿵링게 게라 키란다 카트베 슈고 바바 겐고 세게 심마송 지저 쿵링게 된다 춘추지기 겐베 롱부디 미자지다
2: ꯀ꯭ꯌꯥꯒ꯭ꯔꯤ ꯁꯣꯖꯦ ꯈꯣꯟꯖꯨ ꯅꯪꯃꯤ ꯀꯦꯟꯁꯨ ꯁꯥꯡꯃ ꯁꯦꯖꯥ ꯁꯨꯡꯅꯦꯟ ꯇꯥꯟꯗꯤ ꯆꯦꯖꯨ ꯊꯥꯒꯨ ꯆꯦꯖꯦ ꯀꯦꯟꯂꯣꯖꯤꯟ ꯇꯥꯒ ꯔꯤꯂꯤꯌꯥ ꯆꯤꯟꯖꯦ ꯃꯤꯇꯨꯀꯤ ꯇꯨꯡꯒꯤ ꯆꯦꯖꯤ ꯔꯨꯔꯨ ꯁꯨꯖꯦ ꯀꯥꯛꯖꯨꯡ ꯕꯨꯂꯦꯒ ꯆꯦꯕꯤ ꯆꯤꯡꯗ ꯈꯥꯇ꯭ꯔꯣ ꯅꯥꯂꯣ ꯂꯤ ꯌꯨꯡꯒ ꯑꯒꯨ ꯈꯣꯡꯕꯤ ꯆꯣꯖꯨꯡꯕ ꯃꯨꯔꯨꯡꯒ ꯆꯤꯡꯁꯨ ꯆꯦꯖꯦ ꯀꯦꯒꯨꯟ ꯆꯤꯕꯤ ꯌꯣꯟ ꯆꯣꯡꯒꯥꯟ ꯆꯨꯖꯥ ꯅꯅꯤ ꯄꯨꯕꯤ ꯅꯤꯒ ꯑꯒꯨ ꯆꯣꯡꯒꯥꯟ ꯅꯥꯂꯣ ꯅꯦ ꯀꯦꯕꯤꯌꯥ ꯒ ꯆꯦꯗꯨ ꯈꯥꯇ꯭ꯔꯣ ꯂꯤꯌꯥ ꯀꯣꯏꯗꯣ ꯆꯥꯒ ꯆꯦꯝꯕ ꯌꯤꯟꯗꯦꯂꯦ ꯁꯝꯌꯨꯂꯦꯟ ꯗꯦꯕ ꯆꯤꯂꯤꯌꯥ ꯈꯥꯇ꯭ꯔꯣ ꯒ ꯊꯤꯂꯤꯌꯥ ꯆꯦꯒꯨꯛ ꯁꯤꯛꯆꯦꯟ ꯅꯤꯟꯖꯤ ꯍꯨꯌꯦꯟ ꯖꯣꯗꯥ ꯇꯨꯡꯗꯨ ꯒꯦꯕꯖꯥ ꯆꯣꯖꯣ ꯒ ꯈꯣꯗ ꯖꯤꯡꯔꯤ ꯗꯥꯃꯦ ꯅꯦ ꯈꯣꯌꯣ ꯈꯥꯕꯗꯤ ꯃꯥ ꯆꯣꯕ ꯆꯦꯆꯦ ꯁꯣꯝꯕꯣ ꯁꯤꯝꯖꯦ ꯆꯤꯡꯗ꯭ꯔꯣ ꯒ ꯆꯣꯡꯒ ꯅꯥꯂꯣ ꯂ ꯆꯨꯖꯥ ꯁꯤꯁꯨ ꯍꯥꯛꯣ ꯃꯁꯨ ꯀꯞ ꯇꯨꯗꯨ ꯆꯥꯝꯕ ꯉꯥꯔꯦ ꯇꯦꯁꯥ ꯇꯥꯡꯆꯨ ꯗꯤꯁ ꯅꯤꯗꯦ ꯎꯁꯨꯡꯗ ꯉꯅꯤ ꯊꯨꯖꯦ ꯀꯤꯒꯦꯟ ꯀꯤꯔꯥꯡ ꯆꯦꯅꯦ ꯂꯦꯡꯗ꯭ꯔꯤ ꯆꯨꯟꯖꯥ ꯎꯁꯨꯡ ꯒ ꯈꯣꯔꯥꯡ ꯒ ꯄꯨꯟꯖꯣ ꯆꯨꯝꯕ ꯒꯦꯠ ꯂꯨꯖ ꯁꯦꯟꯗ ꯆꯦꯟꯁꯦ ꯇꯣꯅꯥ ꯌꯤꯡꯖꯤ ꯉꯥꯗ ꯊꯨꯔ ꯆꯨꯆꯨ ꯀꯨꯅꯤ ꯒ ꯉꯥ ꯊꯣꯝꯕ ꯗꯥꯒ ꯒ꯭ꯌꯨꯔꯤꯡ ꯒꯨ ꯁꯤꯝꯖꯣ ꯒ ꯆꯣꯛꯕ ꯅꯤꯡꯕ ꯅꯪꯁꯤꯡ ꯒ ꯇꯨꯁꯤ ꯆꯥꯡꯖꯦ ꯂꯥꯝꯁꯥ ꯅꯦ ꯆꯦꯝꯕ ꯀꯦꯕ્યા ꯇ꯭ꯔꯤꯗꯨ ꯆꯦꯁ ꯎꯁꯨꯡ ꯒ ꯁꯦꯌꯥꯂꯦ ꯈꯣꯔꯥꯡ ꯒ ꯒꯨꯟꯖꯤꯟ ꯂꯨꯗ ꯌꯤꯡꯖꯤ ꯀꯨꯅꯤ ꯀꯥꯡꯂꯤꯌꯥ ꯈꯝꯗꯣ ꯔꯤ ꯀꯥꯡ ꯂꯤ ꯇ꯭ꯔꯨꯡꯗ ꯇ꯭ꯔꯨꯗꯨ ꯅꯤ ꯀꯣꯡꯖꯦ ꯔꯤꯒꯥ ꯁꯨꯝ ꯒ ꯄꯨꯡꯖꯣ ꯔꯨꯔꯨ ꯆꯦꯆꯦ ꯆꯤꯡꯖꯣ ꯇꯣꯔꯒ ꯗ꯭ꯔꯣꯌꯥ ꯗ ꯉꯥꯌꯥ ꯂꯥꯝꯁꯥ ꯁꯦꯁꯥ ꯀꯦꯝꯅꯤ ꯂꯦꯡꯁꯥꯡ ꯁꯨꯂꯤꯟ ꯂꯤꯌꯥ ꯀꯦꯡꯦ ꯁꯨꯡꯒꯨ ꯃꯤꯡ ꯂꯤꯌꯥ ꯑꯒꯨꯗ ꯆꯦꯆꯣ ꯀꯦꯕ્યા ꯒ ꯀꯦꯝꯖꯨ ꯁꯨꯒꯥꯟ ꯔꯣꯀꯣ ꯔꯤꯁ ꯆꯦꯆꯦ ꯁꯨꯡꯆꯨ ꯆꯦꯆꯥ ꯇꯔꯤ ꯆꯦꯡꯥ ꯗꯦ ꯆꯥꯕ ꯏ ꯇꯨꯁꯀ ꯗꯦ ꯁꯦꯗꯨ ꯆꯥꯝꯕ ꯁꯨꯡꯖꯥꯡ ꯒ
1: ꯇꯨꯟꯗꯥ ꯗꯤ ꯇꯨꯕ્યા ꯂꯦ ꯂꯥꯕꯁꯤ ꯆꯦꯆꯥ ꯔꯥꯟ ꯂꯣ ꯇꯦꯕ ꯆꯤꯁꯤ ꯅꯦ ꯂꯤꯌꯥ ꯉꯥ ꯅꯥꯅꯤ ꯒꯨꯟꯖꯤꯟ ꯊꯥꯎꯂꯥ ꯆꯦꯒꯥ ꯆꯤꯟꯆꯦ ꯅꯥꯁꯨ ꯅꯦꯝꯗꯣ ꯇꯨꯗꯨ ꯆꯦꯅ ꯇꯥꯒꯔꯤ
0: ꯇꯨꯁꯀ ꯗꯦ ꯁꯦꯕ ꯏ ꯕ੍ꯔꯦꯁ
3: gyapu gyuri pyu tu ngwe songwe zhongku chak jian zam zhong xi ya ke chung wo dam gyu xie che zam chu di gun ki nian wang gu be gyur gyur ji

사 안에 주루사 뒤파 암도로 잡초 법규 주자랑 나사 시내 주피파라 넘숑나 잡초 법규 주자자 제사 안에 초제사 님파 소종나 잡초 법규 주자자 구사 뒤내 서지자 뒤파 타르로 잡초 법규 주자자 뒤내 초제사 제파 땡체나 주사로 밤내 림신 퇴사로 법규 주자자 주사 님내 서송상아 파 호롱 라 지모 모 호류 주자양 자 주자 구내 뉴스 주자 시파라 만큼 라 지모 모 호류 주자양 자 제자 주내 뉴스 니사 구파라 조공 라 지모 모 호류 림신 주자로 파규 주자양 자 주자 숨내 뉴스 주자 시파라 자유 라 퇴사로 파규 주자양 자 정사 제내 뉴스 주자 제파라 보종 라 퇴사로 파규 주자양 자 정원내 뉴스 주자 주파라 Meaning la, twister put you. Chuzanga, Jupita, Sumne, so Sumsa, Sumpa. Yasara, Chabchon put you. Chuzanga, Josumsa, Shine, Sipsa, Gupara. Mangazra, Chabchon put you. Chuzanga, Dunsa, Gune, Jurusa, Jupara. Gazer, Chabchon Pune, Rimsin, Jimon put you. Chuzanga, Gesa, Nane, Sugupara. Nomin la, twister Pune, Rimsin, Chabchon put you. Chuzanga, Jusa, Gune, Jupdunsa, Gupara. Tinder. Nam tim ne rimsin chabchong pyo chuzang la dunsa xine jobje sa zi pa paro chabchong pyo ne rimsin chabchong pyo chuzang la dunsa le go ne zungni sa sum pa chona la chabchong pyo ne rimsin nam tim pyo chuzang la chuza ni ne chupsi sa du pa nyanam la zhimo mo kho ne rimsin chabchong pyo chuzang la guza xine jong sa ge pa hyunza la chabchong pyo ne rimsin nam tim pyo chuzang la guza ge ne ni su sa zi pa 别人了,差不多了,就像那出色孙的,就像那不怕了。他这人能听的,人心差不多了,就像那就这差孙的,你就差孙怕了。你没了,差不多了,就像那就这呢,你就在你怕了。四个人的,真的给别人在,你是出年的,能信我的学差了。

저 트린 리첸 날이야 트리슈베 루시 탐고디 나나 솔링게네 하제님나 얘기 루시 지동키 그게 세아디에 키세 키라니 유남탄 키랑게 루시디네 통부치치단 난고 곰바 마세이나 키랑게 루시디 주틀이야 고제 키랑게 뇽왈라 소바 냠치 난고 곰비나 탄다네 송제 리첸 날이야 세바 난초유 마나츠 리첸 날이야 슈나 얘기 테체 카반 차이나 레고게 고치 초게 진아 듄듀고타 초게 송아니 추주 초계 니고 레고 낭아타 초계 니게 초든든지 드링키 레첸디 디글레군키 벽에 태동 칸네 게춘키 태가 조교 수신배가 인라 드링아나 최파기 시바 주디난케이나 바살라지라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起来先输赢。
1: 以前的呢，国族的，俺参加了我的学的，进入了对白车那么写不来，其他的男生你不，老丢过了呀，我的学子语，老丢过的男的我那么，我是没写空了呀，俺我这当个车都，给这几个学子，学又不的学个人，这样男的我的写不呢？乐都扎地大给他明年陪酒给南巴的一席都对几许今年明儿乐都彻底他陪酒期间用的送团围的了时间提交给这组都对几切今年乐都彻底大给陪酒了土谷堂浪迹七个月九个月浪迹七几年级学业我这当个车都学给人都超送他呢学业当年了呀俺就乐都车乐都车是个车的卡的写过的是呢研究准备多久那个准备往问了呢空我同的婆婆罗罗斯都乐都得写送呗车就就不得的了呀那写个月的乐都车就就不得的能够满足的错杨们呢科举人了呀哈兰宁德日系陪着其他奇妙颜色俺就陪着谢秋的参加着忙着那些大出门去怕着给这谢别巨人那么全部同样切不咱们给天天陪着学期末七个月吧的先吐过来别那俺参加着了呀别那这下辈呢别那俺就推荐科举人了두고친숭오머시에바민도탭디안에대유도또세차숭오양나또세차도또세차도라소바베디디디나망부시다레아망부시다페주던거데다이네이게남게다이도리야좀저냐탭친낭냐저저가스나乐都车的个陪酒车的巨人男了，俺的呢陪酒车的中娘咱们有别说那去，卡几个啥了？没事，乐都车陪酒车呢，陪人全部有吧？人家忙不有呗，吃来哈啷乐都车的陪酒马当没顶的，那就都是样了。陪酒当了咱们呢，流淌存在全部顶的，左边惨了，左手。谢神道西巴德部别就这个咱们别就七八来但难对我个胳膊了呀那乐都车的别就车的哈兰牛牛这个那通过都是这车呢我在贴大爷牛茶的经济应该的我就我做谢路顶的买卖马通亲呢买卖没事给这句话了马通把银子切吧所以贴在用茶章写作没特别应急的家长爱写别给着的给没事钱呢马的别亏了能不两百给别出能心机做爱人家要的的他一年越来越上堂没那头寸那么求个的弱了我的钱呢一个那么给但是都吃陪着钱的牛牛茶一边是那几度啊了牛牛茶一边是那多当那乐都车陪酒时，他没去别能醉的了，吞我的了。俺上路当军政的菜花都丢着呢。先别军政民族，俺的呢想给七斤鸡汤，哪个给你给我呢？一些汤上路当呢，没这个爱人生活多。汤不七斤，七斤的我呢，写不赢呢，能够俺做银日月都。算了但我就明卡的道德是呢他的七座是个娃了他的七座银白银日月都算一样但能够陪着七百九十男人男了乐都车就几个的夜给女巴汤冲巴的就叫康熙的就多早巴店的女巴汤可顿店巴要的 여당 이게 남기 이케 남기 폐지 집에 규림 나라 굶지스 내래 양만한 굶시기 왕게 러두 채티다 대장 폐지 마체법인데 인도 카브레 빼차샤나 콩니 소바오 시에스인도 더부 빼주디니라야 차천의 시에바이나 다 두준 인유유두가 첩체제 시에차바인 콩소바레 더부 고쳐바라지 지금 요하르바 디이나 아래대바이나 러두체 폐주 시다 미치베 금제 왕주 지도자네 치긴지리 샤성기 난기원의 시에바이나 러두탕 조지 더두 세 디스미나 튼지 민기 남당 르와라 제장 디거브 춘웨 러두 조지 더두 소하기 민기 코들려야 문지 약보 레머투바 문지 약보 침머투베 왕게 메나 섬구두스 경제 카드에서나 조지 더두 러두 라소바 숭베 다 라르체규 튼 강시 레시 내급 잠지 대잠도 뒤뒤 노발 코아식라 시에바 레데 대탈 민탕 칙소 강양 골마척바 딘데르베스나 디자원이네 말이 야마나 제든 시부 조베 튼데모 더블라이나 구규요르베스나 구규요 말이스 공항에 시부능시 대야 리시 급수 내급세게 민진대 대송하라 디 튼다딩에 대나 개침부레스 디급기 리식시베 디 튼다디 카라스는 내급세라 소고 피게시나 급수 잠시버스 디 튼다르와라 최장 러두 이내레 조지 이내레 더두 이내레 크덴베 튼다디 조뉴버디 카라스나 원시에기 튼다디 내급 잠시 급수 잠시 레식 잠치 뒤디 조바르 코아 딘데지글 시기와데 빼차샤베이나 나도 친숭오세 당하는 신은 숨주바 니르시에 신도 더부 달러두 체디니니나 러두 첸덴기 베인세 시에초그제 시에초그제 타이네 친숭오 타랑 교부 치나마도 지스이메용오 Sumjuba dir xie xindo, xie bè tuen teda, rikbè nè dir zun bè minamji xinbar gyurji jiba dabu. Lodu che ge jila mingtang chikso gyutu nè goyo chogu yore. Nungu chua nangla nga zon lese geje nangla ya, dakbari ji kujyo ba, bina nge bedi xa. Nga zon dinde sime bè la, dango, chugo, 제복고 최고스 가즈케랑네 타파르 가르치뇨 이베스 만드베 게제딘데 시에베 겁라 게제디난야 튼베 고 고세 동조 로아 니에데나 디난야 이나 머시체베나 자조 노조지 레데 이네 딜르투 튼데마디 무세 퇴브레 최장 땅고 추고 전부 거부 최고 수도전에 단독 공을 쉬는 것이 깨져나는 딱바리 시에도 시험일인데 뒤나는 중후에 고고 시에 라디 마다 윤정을 친제 시험지리에 뒤 튼다디 가르된 것은 러두체 된 러두 튼다디 땜바디 양만은 조치 튼다디 땜바디 최장 당고 시켜게난 레베디 깨지 디시지라 주고 전부 거부 최고세 망불 러두체 숨잠치 러두 다 숨잠치 크게 레야 간지 섬시다 이시지도 레여리데 디지레야 민탕 치 현다 고마초바딘데 자원인 멤버 야마나 주적 항시 용수 땡차바 민탕치 골마초바 딘데 자원이네 마르바라 제장 디타량 민탕치소 현교수 유바 튼디 난즈 원바잠 체베 레 제장 고 러두 다졸기 춘일에 덕바지 레데 녜데나 균형마레 크게 리야 20체 교지르바라 녜스나 那对车给接了呀明堂吃了说把鬼马车把顶的马的那个站级铁站都做被吞点把这个了口古的是用住做把提起了明堂吃将鬼马车把顶的早晚你的马的
2: 新建那么做公共商，唐代开南村新兴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猎前时，猎前地囊平江六百千亩给人七亩啊七零多几拉年，培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新月边，新南有秀。
1: 我就开白车了呀，小路路在外，下面顶的去买呗。巧娘们月头写个白地，就是讲个白菊花了。巧娘们月头写白个白地那了呀，他那着托起来不得，俺那着我起来不得。第二年个伊呢，老多人，家长小路路在外巧娘们月头写白地了呀，一些能做着呢，托着地老多糖，我着地老多糖把包银些送囊不得。 俺嘞，今天送过来的工资卡里面，三六七等都在呢。我的天，接了呀，明堂七说先快吧。我的天，就把通过天破解都修一遍，彻底的。那那老多怎么不写呗？明天再去说不得，什么都是什么都。别急，日本的，热心先把工资堂过吧。
3: 菜个起没有呢？对了呀，用这现代你也买不起这些。别急，他个当用不着。用这个是呢，巧是被我的借了两年月头，是被明堂提现，过不了钱就完了。钱上掏的老多了，我的老多怎么包的？是个到我顶的是点那么的，到我的点过呗，那得可把土瓦的是呢，我的借了呀，明堂提现了要的完了，那都借过了。
1: 这的人均听着那个在办工钱拿了呀，存在地套了。这的人均听着那个，个个听不出干啥事。这的人均听着那个肯定送不着办事呢。其他个送呗，那都怎么包的？那都英国日本英国买来送不得。明呢，那都谈开发钱一百趟是。可是其他个送呗，那都怎么包的？ 那都买不赢呢，那都没赢呗，吞现金点吧，就过去英国过来送不得。赢呢，那都怎么不贴呀？那你看这是呢，那都热送不得。那都怎么不贴？那都赢呢，那都怎么不贴？那都热，那都怎么不是那个明天再去收过呀？明都是，这的人就听着那个，嘎嘎天天去叫两下，接着，地。 俺在单位呢，屯的地过了，这的人就听着那个送呗，下面养么呢利息去，人下什么什么多，俺都便宜个，干不些呗，搞不了呀，俺都干不定的，家里也干不定的，搞不了定的有罢了，俺都烟锅吃，是吧？天气了呀，歇天，今天沙拉达拉阿南罗斯的吃。
3: 今天地基啦，那养些，甚至松脚，他个能性给国建个一个藤子汤，他个能性给稻田一个，轱辘尾巴的，他培育中心也给康沙子，那呢，那呢，米东老孙子给我都不记得，是吧啦？他沙拉达拉阿南罗西边垃圾多啦，那的，看来看不明白存在的，是吧啦？
1: 我这的看的是呢，俺在单位呢，老多人是的，屯大那的看的些个是呢，养些说不起来准备培育地，讲完了呀，呢，准备钱不钱呢？钱呢讲呢，大姐阿拉讲，总准备钱呗讲，得了俺先把九个的些呗，屯大地，哦，准备钱多，过那么的是个，屯宁不的看的是呢，老多咋铁大个，他了呀，呢。 明堂七说先过去吧，别那俺就隔壁那里沙拉达拉阿南罗斯拉沃，今天养些些，今天三只松就些，今天国家一个了说吧，道歉一个了说吧，咕噜就要了完了。
3: 제상 네 빼디게 장제 가르스나 르도암 조지 너도 집에 체주지부 대다기 지라 민탕 치소 괴초구 요리스 무디 괴초구 요리 티주지부 조니버디 가르담으로 왔으나 와두 시에규 튼다 강시 내급 잠치 人식 잠치 급수 잠치 티잠도 쪽배 튼 튼댐바 딘데지글라 고구 요리스그 제장 배준 최고리스그 배준 시람 만나고의 금제도 가졌으나 러두 조지 더듬스 러두전에 다시 다나 뒤질라 민당치 꼬마 쳐버딘데 문진낭 매도 성도스 계속 배준 마체바 있나 얘는 매버다 집어를 와라 다 계속 배준 마체나 되는 배질러도 체죽지고 디게에 루규라 규배년가 요아래 배차샤바나 수균기 주룩다나 러두 체제 요아래세 야마나 너루기 조당체베나 러두 체죽지제 요아래세게 되네 루규기 루규 딘데 차두그레 체자 녜스나 러두 체죽지 요버 디게게 다 고든 댄세 차라 배주 유세 차라 Peju chena yagu yuebe cha dindele yinna da ludu che dike yinna Peju shuk chenpo tangu resu yuele. Tingsang yinna da Peju che di nyunglu nyunglu zhoye ge nungzu dinde chi du de dile ya nga kongdu shiyeba nungxin jinnen Peju chi giye yugire ninen nang giye yugire kangda na da Peju chena yagu yuebe cha tangzula ya yinna 강다지다게 되는 표준 낭에라 도낭 직업들 말에 되는 개침부 두성외 공학의 낭도 되게 있나 러두 낭도 되게 무엇 무엇에 공라 원주 땅기 최도 러두 표준 집에 명예 남바스네레 디다 러두 최 표준 시다 매집에 교기 치당 낭이기 교진 토네 말에 두두지 시에유 리젠 치매 낭라야 네, 러두고 자와숭배 치강 시부디당 조아제 러두고라 원소 대세 슈즈 유배 자진 삼보 남기 두도도 선언아
2: 아소!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营，他的你三九六年家里人学区退休营。三个人也共享上，下面三九六年家里人学区营，天地三九六济南团主播你。
1: 习近平给交代给干部阿杜拉古托尼瓦塔见面闹过他。习近平给总统开机那天，杨大伯使用车站到我祖国的拉林达尔维，老将老水冲着三点到家机动我的拉林达密码，陆续接机，是不是贴图片冲着我们，互打对个是年端那我的。再其一，中央登组列队国际总统给冲到左右那我们是松懈讲那我的，利息冲到了学过么是松懈讲那位过了。
0: 中央延迟了控制牛的结果，据托，六零塔密码陆续接起，是不是贴图片？从这我们获得对过西巴表格所引，想听的声音可以能听小主任们说呢。这个内容呢，别问你出。但我这边参与学习年级，记住，结果接住是习近平给北京密码操作期末了。中国的阶段层次呢，我来配备，决定给结果，阿杜拉古多尼布达见面那我是。
1: 结果给主席习近平给参与学习年级，记住密码操作期末，从前强末了，结果年底，决定还是没决定结果给结果，阿杜拉古多尼巴本何塞引起，让给了阶段层次上我的各所需难有。那么的国门前唐金图，电子美角听你说自己给不？阿杜拉古多尼巴的领导，中国的政治的批评成熟，秦王的工作，我学论金选拔的，秦哲论金结交所有。 中国中央七十九级委员、中央七九联队委员两个兄弟扛个主任王毅说：“各所设备在国的学员，没工作就操办，决定的中国结构年级介入专业。”阿杜拉古多尼别习近平给批准后，中国民望精准嘛给十斤如干了，十心难有。结构年别做不到，十心得不妥，七六难的十斤如干给每日难解如大了，十心难有。
0: 阿杜拉古多尼巴尼，习近平给电讯南瓦达拉上街了，阶段层次南瓦达配合。各所设备在国就职级，主席习近平给干部阿杜拉古多尼巴达见面南有。习近平给中国的交通部的亲自组内罗西局协国松村，全日本托特帕拉松土平均增加的，这两个搭档进步，你别两来接七八年，制造的那么多门这瓦达。
1: 계급지중면접에냠래냠게다베리다 평균제시를 준비해 수념 퇴배 준주식시 니동주가 노랑안주 퇴몽토 중국다 조된기 특주로대 제와조규 협라체대 초니 제와공배동외 리우사르바식 잠유 성생냠제기 계지다 서구기 퇴법된도 낭된 퇴배 표송초보다 순수 퇴배 체배 중국다 조된기 제와조규대
0: 계급니비미만기 퇴몽기 제와다 퇴유라 콜라시비 호조 냠지 랑도랑비기 폐조 침부탄야 퇴유 제대나유 习近平기초니비수균자조다르베동와다 特区铁平均一季期修切入动와니边냠래섭도동와총망若래섭도동와中国다조된기 特区若대제와공배티베치와용규로구디동와제기토네 서구기시디다 딜링 타르게제기치
1: 军舰没把它立即扩大半个月时，电南有。习近平给中国交的酒店去四个区准备前边密塞的开机女把它通进去把它，酒店去结构给它换的电价，空白的开边接了松江车局路，解决它几度车局的，酒店去把它使用的适当，乘坐利空，三年所人不卡的中十度当的，解决深圳的两用比例了，熊人角都有。
0: 中国的酒店酿酿的五五年，你别酿酿银币，叫你别空白的特殊制度，我认为定十度动物的，变做牛松的，蒙西这个族群，进入这个所水军提供的酿酿了，熊人家吧，城镇变做的，没得人力，旁边那个所酿酿的不是三百家的动物，老鼠的人类存在，如果说的别的，却用了定十度动物，没得作用家的动物，忙什么制度，十度动物在切割。
1: 中国交的酒店确的年度，可能是比全国全部是六零大的，酿制节奏所充满重视我，团结的兄弟了，兄弟家伙的，酿制节奏地位的级别积极没了的。 계지 저지 멍실 집에 계지 직람라 투몬토 송경 제대 메르길레 왕직둔 소보 조교로 꾸디동도 여지 낸드나유 압둘라 고도 니베 중국니 럽진기 계급지 임바다 주시 시진핑기 구지보 럽지 콩베기 춤제 톱진 미남기 이민 최신유 조된다 중국이 봐라 사싱 댐베 텁주로 대제와 조여진 조니비 토도 바르숨도 펜준 찌구다 로그레 덤습치베 개공각이 념래라 유두섭에 춤제 톱유 조된 조지 중국지기 시주 로된 교르밍아 라렌다르바다 타이완니 중국영화공기 자세 개진식 인베 문진 최신유 조된지 중국 파르기 드바라 체류 통진 체토 중국 와라 변주 뉴송다 수준 신례 천재 면제 증례 롭수소 개공기 념례다 베리 등습 체대 중국 킬레 대회 망와 조된도 마조 체도 용주로 거수쇼주다 퇴몽토 공베다 다르게 용화 체교인 조된 조지 주시 시진핑기 뒨베 콜라시비 중국 진부 시대 등조 토부 체부다 중국 점령기 카디토

0: 北京市委估计内部准备解决事故与接送员。结果你别做大气，有些的社会的退步贴，公家的接待难有。习近平给中国交警托个派出所处，确认了目睹惨状解决的70斤重的车具，对最近不的，酒店准备事故解决的档案的定价了，结果托给被文字解决。Police
1: 내던디 탁주체바라 자동카시 균용체급바디 직리 니바도 첩세기토네 탁주체급균용체급 계급니비 출시이 양탑에 가져실송 폴리스덴다 이스레와라 양결의 출묘체급으로 구디단디 폴리스덴 아잠 랑젠 계주토바체급 니니 니바도 폴리스덴외 폴리스덴균교균용체급 폴리스덴니 폴리스덴와
0: 창매김시인베 폴리스덴외 폴리스덴 경외 자동 균용체대 조된 주위 높규기 주지다 가사이 목조제기 개준라 구디동구 숨니 니바도 미주 진로 균용체구 계지지조다 하바도 냠제 개조 딘자 린진 현소기 겐지 딘디 쿠르토 망조기 딘자라 송급체대 미주 진로기 로교라 겐린다 미주 진로기 뉴스 튕교 응고체구 시니 니바도 창된 창샤라 송급체구 계지제지멍시르치바다 자라 냠주체규 믹빈도치바 뇌줍차주 터블람도치바제 제디 폴리스덴기 내둔테 교용다 창샤 윤진제기고네 강화탁주투바라 구디동급바제 인시 내둔나유 얼둘라 구도니비 조된조기 중구초네 의샤르차둔테 슝장기 랑조 짐바다 얼읍계급기 창된차샤라 갑교르치기유 中国交际长下给郎交的社会阶级人员呢就呢开干还讲清不是。酒店交际中国交的制度同时七八的，目的的明年突破西律的东局路北京湖的接的，有些的阶级卡给密码呢，西的他的龙所具突破七六月即电南月。解密能出北极，阶级密不足大气，亲自的边角扭松，控制着的，亲近所结共忙不，两类一节的明大局把它点把南月。
2: 全日本中华民马集团改革的酒店哈西姆酒店改革期，中国的特区肉店计划定时的东区国的严重设置是不必要。人体规模，习近平给民马做完前面十多重建图，而到了古多尼巴的各属学位水电项目，王毅控制及结果的学员。这个来看呢，比如呢，是你像中共中央去集合书记。
3: 给科比主席中央文贵区主席习近平去组团开接南呢，杨特别西贡接待到祖布塔老林德鲁尼，永进给连干习近平，尼巴图永进接济祖布塔，陆壮塔陆水冲着，舅妈切巴萨电塔改革动画，日不卡当做祖塔，改革当院塔来级别，九天起当祖塔，忙了第九准备，这里塔准备特区准备，他们是我住进了军团啊，古地段呢。 老林塔密码陆军接起，是不是挺特别？从这我们获得对过是哪种难语？习近平去当局组建交接不凑成，就跟习近平去当总统去给那天开进塔，卡子轨道去那天的命令，当用所陆军塔陆军机构标记体，当总统去冷落人心去规制开进系统去了又不是。
2: 他听杨特别西贡接待到祖国塔老林大路外陆军老总的，当中央去三星电表估计我日本巡逻陆军偷偷派出总统开发的超级军校塔，西贡接待到位，俄罗斯的那天，我们这是不是他留住去吧？我住过去的命令，冷落他只能散步走吧。就算南部的呢，他们今天就接前边，从这我先跳不到进，我把这边民兵留住平原，继续送不是习近平去。 南军呢，西贡接待单位罗斯比沃塔，三内等四个联军过了检查，三头国内八路的列车吧，那些列车吧，各自列内去列车不接去，陆军罗斯总内头送来他们进去吧，比如你这趟，都坐去你的东角了，巡逻加吧，当军他列车边，我派出送托。 杨特别西贡接待单位托呢，建筑库罗塔建筑主板车辆七八，云南建筑托呢，那天十七塔六九九九军用七八，有人特地了六九七块边西贡接待单位，那是我先特别那天了，他拿全部七八塔，基地托呢偏在七十七八，标准三边最多人把了开业面积边那天，特地了六九顶十七块。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 개군 컴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땡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네벌레민헤 편종기 산에티케 퇴외탄 튠피에 뷔세 토웨 피케기 렘피토 교유 지주베 고르타 캐나다 타 어리 총퇴 주멜라 중재 미토버 지인 시베 고르 로그르키에 수준레지키 좁제 사트 튜니 시베 고르 자멘키 리지케친 로크 스틀론키 타지점링키 중군헤 망부시 시도 툽지 주베 고르 여럽기 중크 로그랑콜라 원진 제단 그룹회 개종 시비콜 니뉴 로크튼 시립리에 파키스탄키 장도 중교라 외낭 진배 거서히 샴라 팅디 리진키 낭튜엔 시브트남 센존나 니차 편종라 다오티 투럽 사르퍼 피게 사브시피에 덤규 냠주 총도티 네벌리에 계급 신진 루빈키 년수 강남 초입시 중국타 네벌라 계급 니네 용회 권준 숨길라섬키 변종네 칠롱마 탁피에 네벌리에 미는 가세키 통투 냠주러

0: gün tü tüp yübü tong chung si jü yübşi. Lhasa zangzham jilin ki nü jü nyam su ta. Nobu lin ki zemlin rinne xuja sung gyong chep li. Kuan ki rin chung kur yu ta. Jizu ki mi chü rinne ki tün kong nyam tu jü gyong chep li. Pian zhe tong tüp yü. Kuan ki logo chung ki nè tong chü mi ri zi tir lak zi. Kieta qile ngamle kanki, sugu lakze ta, tingrib chomzha jitu che ti. Nguimi rinne xuja ti, guimi sungyong ne. Sunshu dinbi gyunzin choksu gyugu inpata. Lhasa chongki, duilung diejin chukki. Jawa ngikiki, joku longu sabji wuishu lokdong namchanki. Nginu lokdong ta, satu jokle sungche che ti. Sabab tohwe, sagu ki, tuanle rinbo le, peke ki tablam.
1: 수십 제규 인부제 편종기 로규타 팅셔 징내타 정중캄 수균 퇴내타 천재 사두제 편춘 대교타 편춘 춤제 토발제 두제타 콩키 편종기 산에티케 퇴외탄잔피 뷔세토외 폐개기 렘피토 교휴제주샤 내벌라 티르볼류 롭진 생굴생각기 군진파 아야할 편종수 섬티르 탱만 종료휴
0: 空气三年三头土都是其天日时我了写多三不是用的都几趟空气当自由面皮那位皮皮人的团队领土听着不妥他们来自己随军气必须偏着空土路修行的我趟老个中气那东区这是确定的归土三头重视气过夜那边团年女个长么趟现在三头了苏联学我同学
1: 아야키 네블레 계급 조완미 토탄 우유련강제키 투모토 조인제프시시 냠주송도티 네블레 망소키 중크편중키 피게니스 我们西도图교로 편토휴 편중키 망소대두레준타 조완미 토탄 겐린강리토뷰치 세네티키 중미 편티 사르쿠파 덤규 냠주 냠부큐 미만키 초와 디게 이민니 조와미 토탕 두십치피 세시케 진시긴 시퍼 시도 투충시 주입시 네블레 LRA 게지 롭트 내용회 로마 수노와히 담주비 편중수 두급기 통두타 뇽완리 장일라 따당 사르시초 나랑양 편중수 따와르교토피 고급토피 치 타니웨 돈니 워사치 회스지티 야르수 게버다르키 순슈 뇽르 토규 정완 휴지주토 카나디의 종리 카니히 다완케베 친이주 친인키 친공토 세자베티 어리탄련토 총투 주미 제삼 최토조교타 카나디의 주미 투미속퍼 칠로교인퍼 캡자 체버마세 当晚给别次你去念念给用年轻句当谢谢帖加拿大他二里瓦克松顿春梅蓝龙没中为帖加拿大秋季浪秋恰桑活谢谢切于不谢卡尼希克扎南团二里阿国同秋罗你给日回卡尼迪从索了国车改成恶趣度就引发电卡尼迪家长波提宗期帕国人心期 过去都为七十天，当晚个别次建议呢，我说六大七个月不是。看你去年前当些哪，天地春梅蓝龙没中会，究竟做呢？二日就去，他们团子说，长沙没不谈，边角去电子塔没团破，看那天当晚了，真水七八节去，真是青团看暖七八十天。 Canada Johnny, Erdir, Cadian Sineki, Laksam Mabel, Chinsu Jupeji, Jujuto. Kanye Yi, Kepta Chebar Sibina. Sagoti, Nasam Tu, Johnny Pu, Nipin, Niki, Jumsi, Jublin Yotanja. Canada Johnny, Topchu Rensinki, Liri Kachiki, Pagu Goche, Zimitu, Donwatan. Erdi Changraki, Twinsi, Songjar, Gertu, Jembusuki, Tie, Pubdunki, Chetup, Nijinsi, Song Yumi. 文卡追去了明大规律